0: 하진 같이 그
1: 남제견네 점들럽 된적이네 지쯤 촌네 와글 카드기네 장섬 고공 왔다바 다르진 테뜨가 조처 팸니 와글 카드거든 다르주고 나츠고뇨르 갑스세 브레티그샤이네 담바 다르지 카프릉정 지급지다니 지급급다나 업던든 흐스마브겔
2: 조엔부 라미 데모 너나욜
3: 람티르 니츠 조보음 튼나살
4: 젤질 람튼

0: 야야 다 간놉 과든 치 되는 거는 내 생급 잔데 당내는
1: 오야 오야 오야 치차 과든 치
0: 야야
1: 야야
0: 야야 야 좀아 데모
2: 데모 다시 데라
0: 다시 데라
3: 레로 보나바 되는 거 렘친디 능앙아치 길근 후와 세릉 등 로마니가 단시 달등 그니기 게스러 중등 데니 얼마빈 골고 차추 샤바세고노 조진 디타코리 달등 아따 게스러 르그니 등 골고와르게 데와즈나 쇼 양나 게스러 르그니 등 아따 산이 망수와르게 데와즈나 쇼 드브지르즈 티 안식 그단 골고 사샨다나 다르집 쳔우게 게스러 중라 티 한식 그 사자 잠바 너셔 등 예다 이슈 티 한식 그 아따 삽식 잠바 그 게스러 그 용대 캐치 쳔즈건 다니 단 골고 릉그 사자 그 게스러 용대 캐치 쳔즈건 달라스과 아리리진 아따 십차군이 갑다이 티 한식 그 로마 존마 타버 손기나잉 아따 게스러 중근능 그 용타 링가조 알랑 단 대영 로아 체런럭 지금 샨족스가이 도모가나 바이달이 데랑글렘 쓴데인게나요 다탄 지그지기 워크감 데톤다 야도바나 바 대수정거 데랑거 강중 샬릉글에 쓴나르톤섬드는 조글에 쓴디어 솜지 바탕 돈즌 바 가즈남 길긴 솜진 간크르바 다르야라 키긴 다르클바 시글루인 셰큐 다르클바 헌득 세랑당 손노마른 신긴 레츠너 제미나라 나소 참아영 겨는젤 다데 무시로바나 바
4: 링이는 토인티흐담야 강중스 장등의 기초라 세르쌈니
2: 강중 세르쌈
5: 세든지 년큰조부 남바 체남밥디 무이나 나 레츤디 돈즘바 화실 츠이엔
6: 데모 조고 남바 나 레츤디 돈즘바 마품권 보이네
5: 다르타 체남비 헨름든 조진반데는 총훈합 장조년 층큰 워클럽 롱층지 강중 세르쌈 레츤이엔 Tengdi lecnang dhe zomzhig bi qinam la Xi Jinping jie vyesla zhongli gkur langwa dang ma ci xtam lang a zhig sim hrtam ji cambam ga gorig xio bi a namba ci xib da sambar a gab sib shi.
7: Xi Jinping jie vyesla zhongli gkur langwa
6: Nyamku namba Tengdi Xi Jinping jie vyesla zhongli gkur langwa xibi cambi nang dhe Pol dangbu kig xibji bar di
5: 香港等澳门等民进党是两个南洋市政者有几百当地人香港等澳门等民进党是两个南洋市政者有了你是同这你里的这你比七你和你等你是同这什么里的这你比七就比你呢你是同这什么里的这你比七就比你呢这个刚才我们是深圳科技四中的深圳科技村的两阵营的我们是深圳科技四中的多的么的中的科技的 도프체야스춘당 중앙기 제치 르니 르트 돈출 샤제당 잠나나기 자비 자츠마타라 샤바접지 셰슈건저도 아르통 미스바당치 센진 고르츠당 아미스라 센진 클럽사 중기 쳔마타라 사두나 접바당 간체 접라 야프추셰비 추심라 니저도 아르통 미스바당 아니 상강당 오므나 미스라 센진 클럽니지 환주 공필 동안당 아망 출럭지 셰바 아망 출럭 겐들 동와 시탄라 급시바지라 야프추셰비 흐스지장 녀도르통 미스바당 섬지예나 종영거 초침 좁접이 돈비 강오니 접리기 거지 치수접서지당 시수네 종영기 디나랑 오라 강오니 접리근 좀비 시수서지당 흐지기진 흐지근진예나 안안거나 차츠마당 날라 개비고니 아겔치르니 접시수라 고알림바당 럭터셰바 흐사비 자침 접강적라 섬주당 디 흐송스충 단득샤제디예나
6: རྒྱལ ཁབ གོང ཕལ ཡོང ཚལ ཧ ཅང བཟང བ དང ཤུག ཡོང ནིམ འབྱོན ཅང ཅན ཚོགས ཅན ཐབ པ དང ཀྲུང ཧ མི རིགས བསྐྱར དར བླ པོ ཆེ ཡོང གི ཨོ སར ནམ པར དྲ ཡིམ དན འབྱུང ང ཚུན དན དབ བྱམ ཡོད ལ ཀྲུང ཧ མི རིགས ཀྱི བསྐྱར དར བླ པོ ཆེ ངོན འགྱུར བྱ རྒྱུན ནི ཀྲུང ཧ མི རིགས ཀྱི ཉེ རིམ ནས བཟུང གི ཕན དུ ལབ ཆེ ཤོས ཡིན ཤིང ཡིབ བྱ ཡོང ཡོད ལ རྒྱ ཆེ ཕན ད ཤང གང བ ནམ ཅི དེ ལ དོ ཁུར བྱེད བཞིན པ ང ལ ཡིད ཆེས ཡོད པ དང མི རིགས ཀྱི ལ རྒྱ དང ཕོ པ ཆེན པོ དམ པའི རྒྱ ཆེ ཕན ད ཤང གང བ ནམ ཅི རྒྱུང མམ མང དང ལག དང བྲེ ནི ཀྲུང ཧྭ མི རིགས བསྐྱར དར ལབ ཆེ ཡོང བའི དོན དུ སྟོ ཤིང པང ཡི པ ལང ང ལ ཡི ཆེ ཡོད ཉིར དུ ཅག ཉི ལོར དབ ཅག ཉི པི ཚི ཉི ཧི ཉིན ཤང གང མི སི སིན ཚན ཁུད ཅི སིན ཚན གོག སོ ལང ཅིན ཡིན ལན ཅ ཅན
5: དེ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ཀྱི ཀྱི ཤིཐན ཁཔལ ཅི ཤེབར ཨ ཇབ ཅུ ཤ ཇི ཡན ང ཚུ རྒྱལ ཁབ དང མར གི ཇ མང པ ལ ཡལ ཆི ཅི ཁང ཡོལ ལ ཨོ མན ཇབ ཤ ཇག ཁང ཁ ལི ལ ཁབར གོང ཕལ ཡོང ཇར ཡང ཡལ ཆི ཏམ པོ ཡོལ ལ ཉི ཏུང ཅ ཉི ལི ད ཅ ཉི པི ཚི ཉི ཁ ཉིན ལ ཨོ མན ཨ མི སལ སིན ཅིན ཁལ ཅི སིན ཅིན ན གོ ཤུ ཚུ ཤ ལམ ཇ ཅིན ཟ ཁབ ནང བི ཀ མལ ཅི མ དེ ཡན

시진핑거 첸컴 회의 공파 소득등 고파 등 소출 출은 족파 샘슨 작업자들 근덕 당습 동치래 중앙 제조부 등 첸컴 거리 부의 잔직 신이 정주 시피 마르크스 랑릭 제르 비 정릭 샘직 등 늦은 리그지 존을 소득 시진핑거 첸컴 회의 공비 접실 제대부 토름 소소 회전 강 등 마마 회전 강기 받침시 유래 등근 조진 조비 비천데 런튼 시진핑 소흥인비 등 중앙기 중화 머리 점튼강 폐진 조비 토층 인고 잠데 시진컴 회의 즉전데 대륙사비 중국 차치제 전속랑 그 샤브지게 고니 가친 등 타지제 돈형 콩데 당습치 버시올라 시진컴 회의 즉 중득 사르툴 등 르글릭 사르툴 람릭 사르툴 지라 근데 희침 등 와등 사르툴 랑진 담비고니 나히 사르와 등 삼도 사르와 타지 사르와 지 랍등 람바 돈데 랑지 지 시진컴 회의 진즉 전데 와종릭니 르글릭 와르데 로르지 랑진 등 젠츠 랑진 최용 랑진 지 젠제도 쇼르 네트 지킹 시진핑 그 시진컴 회의 공파 잡요래

제첩수제 시진핑 기프단도네 중국 제공 제리 접심마 사야르가 등 범측의 토브 랑숑 차진 문자위 그다니 노르체 티지지 요슬 양덕지 용무슬 소지 니크지 스지 등 와실 젠지 신지 샤십 강조 게임 티 제청다 당스티 사클 소시 소지 니클라테니 그다니 페이지 동을 근덕 동기 로닝 찬고 종아와 고르솜비 로레 중국 소지 니크지 탑지 럭터탈 점지 옹섭 랑와 등 제용 공기 냠데 휴던티 관주 페이지 라킨데 동아 마슬 므르기지 세프 냠데 종라 머징가 라롱라 버숑와 피피니 제콩리리 타먼지 차칭원답지게 다르타 푸젠지 머싱 송르츠 등 제콩르 장지르 와르퉁게 체툰 찬구 강주게 되서 쉐핀 요래 소지 네크 젠 탑지 돈추 쉐비 샤싱 비 찬니 종칠 등 종소수 랑숑 통콩 등 능리 데크 글리드 머니 머싱 등 능싱게 제촌이 각서우 쉐바브질 제콩 와르퉁게 탄츠 심오시라 사치 차르신 럭비 사싱 모싱 덥저님 저리 럭버 답티 젠큰 멀럭비 양스르티 능스르이니 송르츠 럭법시

치업단인 접셔도래. 제급지 주시전바 한정기 부전당 샤먼트 중국의 중국 제치는 같은 요총 5차 질문 총대 개념이 특별 신큰에 버가리 총대 요전바 등 환주 등 어느 같은 조디 부정비 진행 직속 접진큰 플레이프 캠퍼지 의식 동청 요전바 등 폐지 린전 한초 제 주시전바 등부 그냥 직속 접진큰 순전토 세르비 총대 요전바 등 환주 부정 근간 직속 접진큰 모사 레위 치지 등 소소는 제청능에 플레이프 인제 청능급에 한정기 단도네 而且今年经过这边他们今天的路的你比罗汉人中国等不该的人他们就不能乱而且他们等不能乱的人他们就不能乱而且今年经过这边他们跟人家的感情都是一个不许的而且今年经过这边他们跟人家的感情都是一个不许的而且今年经过这边他们跟人家的感情都是一个不许的 中国等不该的人家可不你去你就来进去了没不是跟着东都有了不该的人家说今天这场景你把多你中国等有了不及环境有从跟着了我得等等不但能跟平静着不是跟着东西了有了

0: dagavi chebdanina rangshangge shangchen tangi kap jeb jebhi kortung jekchi pir korship kalam kodrin chungda bi batang shangchen tangi jinliya yone shangchen tangi korship shawin go chan chung ge chan chu limi pin chungda sibar masil khdam shele shangchen tangi jinliya yone shangchen tangi korship shawin go chan chung ge chan chu jom ba chojun jin chungda ren gon zum shi chungda li dan tone xi jin ping ge dang zig gong ba dang xue chi chu xi jin ping ge korship shawin go jer jeb shil ga chin thob jong dang sub she ba dang 中央这个一个你可比曾经进出个汤人家把等这个比尔公顿需要用你的特别把恰似这种个稍微零根等用这个接着接着比上路存下需要用你等那么的兄弟他去写出蓝色这种个稍微应该送去当真那么些把等非常特意配置来跟他同意
1: 체록지반은 아르클지 장비능가 천천히 로버트 페니 최후 침부를 지루하신 인생 아르클지 상위 등 장비 니츠마 중우사르와나 차로와 앞지 천천히 제철은 로와등 디도대 롱체몽부 휴식 등지니 어저진 적비 체록도 지루하임 체록라 로버랑신 등 어저진 적바 스토르 치와 소치 차치요라 체록용의 값은 아니프르실 마트비 무요나 요밍은 니르니께 아랭이 등 토사 토킹 철구라 요드비 사스득 소선 루기 바메 영나 강을 등 얼동무 경친 소체 토등기니 아니스쿠브 니유르시 추와 갈때 철구 먼트데 제철은 로와이나 다득시 요비 소규 장이 소제 때 타트브시 바암 영나 흥구 등 주구지 흥가 냐처소 체크라용 특비 뉴제니 타트브시기 가데 철구기 고라이나 시에톱 긍유득자니 사그니데기 스중등 쇼응고 고듬데 클란 리와시데 아랑니르게가니 일등 년키그니 쓰리야시시데 소흑규 시르고샤기 비야다게기 철고능라등 때 학견니 주머롱으로 막슬라 다동 로동등 치그동고 토등기니 년유링 스탠니 실머롱
0: 년쿠나바 디톡 산지 레츠노 동점데니 주고 텅디 레츠지 좀 주고 바 콘터 가르질 등 좀 좀 간카와 손음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다른 거 럭실인데 이제는 조금 청청청마송아 아 능뜬 고아즈글이나 희기티 지금 조연지나 조 시우 로티 등의 담바즈기 있나 다시아와 끈땅 끈스게 점나라 아 땅아치 니월드 아 다티엔지나 시아파 등이 니잠바 로티리 뒤들이 이리 다줄은지나 점니 뜸스글라 담아스토고 지금 아랑름 그 고니 마점니 디첸가 샤와 깡땅 깡즈게 듬나라 아제나 송이 디드리디 샤파 동주도 다시 개친을 샤파 응나땅나 케와인 요바 지니치나 글람보인 다시가 디첸가 아랑기 샤파 땅이 루땅 담바 깡망즈가 그게 샤파 땅이 듭나 다 그게 드송나 다시 치르구라 마트듬나라 그게 요과즈긴 다시고 원나라 리 띵이다나 띠릉그 나충시 빼가슬림 층근능아 고지오노그 찬충니그 능뚜나르그 디즈그 성망우 조주일 리 인연이비 조구 총총소 등디 나충시 빼가슬림 층근능아 티바가 하치자 아르기비 가르콩다니가 제트 고르시오 리 드나치 티바가 하치크스클럼 더부질이다등이 나스템라 시둥 리둥 가르충 알랑둥라 소파 아치 망아즈가 녜너 다나 흐뜸 마르치긴 존탕 요니 능기서조 다 디브진테가 나스템 셰조가니 아나스템아 녜조가니 조코총총 망아즈 그 티파 가르치크스 칼람니 아나스템 망아즈가 녜탕니 마슬 아나스템 망아즈 셰타 히지르 티 한치니 가야르중 거스카와 링그 파사 파일라송이 파마등 아카 아니 응글음니 아다 젠그쿠 마뇽니 아랑가 파사 바이크 나르템 사르와라테 히숭이 휘실 히니 이트무토코 총총라테 요나 나초 티파 가스티카스 칼마시기 초랑니 키키노 나르템테 아다 토코 총총 망아즈가냠 주이나 초코 데릉은지나 티파 가스티카나가 나르템즈그라 시동즈 가스총즈 쳇테고르시요 지티 참바리 피스카 쿵그나가 나충시피 데팅업 젠히 오투크나니 아치 오미 리트브소위 성와즈 다

0: 야 능이비 조금 청청소 공린진아치 점치진지 워무세고노니 년당나 아리 나스탄다 시기 있고 티칭게 조금 청청용 망아즈게 년이 맞을 이고스 정아 요체르 슈닌진아치 시종즈게 년주일 아리 시종된진아 다 녀스탑진게 자가즈그라 성기의 다르마즈게 와르게 스탐짓 다나치 아 녀스탑진게 자근데 치가 녀스탑이오니나 아 디브진테치 나르탐그토니 쳔진게 여우인 세고노 성긴데 차스가 다르마즈기 예니나 아직니 크니가 와라 차스다베 그 담지스기 쇼니나 아치 리치니엔 주일 조금 정정 참마그 십던윤고
1: 타이위 자탕게 탕치스그나 저거라스가 톰보즈 요스기야 저거라 톰보디 스티나 Sangeezga che chezg dada yotsi. Chigritaga ayyunna, ta hrtsa sanuga hrtsa si. Che tonuga che tongi, aradag chang madaranga adeshan hrtipi go na tsuwaro li da yotsi. Changmi nyam manjugni, chigritunbutaga kawka shigurzgna da, kongazga chong chong chong chongzg yotsi. Kongwa chong-chong chong-chong di nang nata, xiga sangzhigi ni, xiga xiga njam ni, tamo ga zaga chong-chong zi da yo zi ya. Zaga chong-gyu mang songi. Ani tana karga kimchi ra, di jinta zirug ndirug i dao no ga, aradag tamchi gara, dastawi cesog chong-chong zi yo no, kachi waka nyam ajig zi ya.
2: Chacho demu.
1: Kargi chungju mangsungu hujengi, kargi lakhsima namtaka guni, dana yonuga radag tamchila tsamzhi inara, radag tamchika maguzg. Kargi dana daunura marizg ya.
2: Acha, acha, acha, acha. Ayu, ayu, ayu, ayu.
1: Nyam majiga alangchinzg kargi arngamalaka apitangzg ya. Zaga chong-chong-ga khari ten-ten-ten-ten-ni alang-ching-ga hrkang-gu-ni zezga thari maa-shi da-wa-chih-ga-wa hrjiang-cha-zi kar-ga-la-ka ar-sog-tang-zi-ya. Ay, zaga chong-chong-ta ngoma-nyang-ma-shig-ji-go. Yen-na-ra, zhag-ra-thun-bu-ga-la-ta-ta ngay-nyang-shig-ma-ndra-g. Zaga-ga tih-tih-ri Yemun khori dao kia. Tata kengni ndari, tata di sanggi ge nga khori ya. Tarong taga chani, ta taga azigtab che no, azibjil den no, di la ka xisiki no no ge ngarkita tangshari vrgatang na. Nyen khor nao no ge aradag tamchik ge kiki shimshim ge goni kiwai dao zi ya. Tata lin ya. Хчэнзэн арадаг тамчик яу санги мэни. Та кэргэ ngаркэджа, кэргэ лихтэбра хртохэгдээта нэгэн джандазгда мэтэнсэг. Кэргэ ойгэнтэ хчэнзэн арадаг тамчала арангэ хртохэгра ngаркэлэндэ ngоми.
3: Ngата, ана ухсэгэ нон бэгэ яуэн я.
1: Та зэри дарнга ngаржэгэ гунал дайосэ я. Дэй нүхтэнгэ, кэргэ ngambангэл гуйонуга арады хчэнзэн сангмагэйэн, кэргэ дээ гэнтэ хртопа ири. Ла-ла-ла, яуга каму хртохэгзгэра, яуга камуга азырчэцгэгэгэгэгэна чэмарун доли сангма ямэн чоргэйок. Ари, ямэн чоргэну кямна цэгэ чонг-чонгэн ёкэя.
2: Нара, сангэ яунранжа камузгэнчэната чэчэгэгэлагу.
1: Та зири, штунтанг яй дайо цгия. Хргуму згата, цага чонг-чонг оранг мача хаштанг на ганьяки маюнг дангар яй дайо цг. Холур жиг зга, кэргі тав копа згата юква-юква згне танг згия. Та кэргі чунтанг чика ярардангі.
2: Аре я, ngасунг санги га ngаркала джуксу жанго гия. Ngаркала жантан сарита, Ngara sanggi nandaz galuk sona mani.
1: Da, ndo zi ya. Da ni da, 저거 총총 메롱근 드나송이 오 흐뜸적게 냠돌이 우 코와리리 카체 체즈거등이 힐 지유크 군이 시지그나라 다 자자 지지세 주즈나 마르토 성기근 아르크즈다 간이 용리 크르가 삼바즈가 성기근 아르클라 정당나다 아랑게 저거 총총석이 옛나라 다 좀사 멍아 멍아지기 아지시콘 소아라 아디스킬 다나즈기 인저 던도크요키야 아레 야나마나 성기가 나르케타 좀 톱고가 던돌이다 크게 자주가 송에 고파라 탑자이 성기가 나르클 종류네 딱시 크게 톱종이 있어 다 저거 총총거 좀바데니 능 나랑라 알군 친이리 책이 바빠지기 떠나라 내완 짐을 인당지야 하르겜튼 성기가 나르클 뜻소 텀느즈가 젠즌즈가 찌기 마르토 메즈기야 따다 성기코 랑녀레라 야 저거 총총 성기가서와 나르클 종거 소나 성기가 시조인 조가리 야 따 쳇기나 인 온 덩직 쟁가 가자마 탑지너 만 덩직 쟁가 가니머니 지너 니랑기 고르크스가 자이 하랑기 스톱든스가 마땅나 난데모 냠총즈 하지그니 책이 토지 덴도지야 저거 총총디 천잔디 퍼슴치 체즈기 요커리 너크르그 아리와 니흐치기영르 야 다나치 저거 총총그 아리위르무 돈토와 안법거시 디에흐시다고 다니타 저거 총총그 추슴쟁이 아랑게랑게 뽀빠게리 저거 돈보그 양스팅고주 고스탐탕스야 다크르기 곰바 까리 까리 까리리 상기다오노그 저거르가 갈라랑기스 돈드근데다 저거 총총아 차촌나라 치 갈랍치니 치인 지그서롱위 여름즈 인즈기야 옛날아 나티 아랑니크 리그한테 저지시 삼나 토머 아랑스탕니 구스옴 주다다 시가 가친난가 강친즈리야 저거 총총거 곰바 강리 강리리 야랑고그욕 저건 탐나가 아니라 그러노그 성기가서와다 더그 제니니 제니르 쫌바치나 만접샤와 강영미 진호 회타라 저거 총총거 아랑니크 쫌바테니 아제니 저거 톰보가 라라 왔당스 다 크게 야라지리 시아스탄 안나마치기다리 시브크스티노 아랑게 성기 요그 나그 카텐나 카르카트갈랑이다노 어르당스야 다 기그당이 리탕 뽀즈지가 쇼기 요송즈 어 공파만츠 공파만츠 성기 요울 니초 자든 체킹아 나르클로 죽수지 잠나 쳔모르 더지 히치티노 닌쿠르 탐치 쭈글르디가 다치기 와송스 다니다 성기가 아니 쿄린 자즈거든이 고가 가라와즈 히치히치즈기 땡이 히체리 다츠 판츠나 히체리 여르든 고르노즈기니 다 성기가 카즈가 체 체즈거든이 올르디가 아남 사요니 아르크즈 적당스 성기 도고다 리용 어랑한 다식식식 다쇼이 당스 하디르무즈 나금슈라 시르디히트슈라 쯧히브즈크나 아랑글리타 어르잔탕이 응아노 마르쵸 응아노 마르쵸 쯧아노 마르쵸 더지 응블리토노 다 저거 총총 도고다 얌차르송스 흐챤즈 아르드크 겨운데 저거 총총스가 시스가 시키겠다니나 든 도슈라 초시치가마르고 초시치가마르고 나초 다오메 나초 쪼꼬인야 아니가 때랑 냠게시나 쳐모라 아니가 냠게시나 시기치치리야 더지 샘수이즈야 སྐབས དེ ད ཡམ ཚར ནས གཟ གཟ གི ཆུང ཆུང གར རང གི ཉམ ཆུང གི མནོ ད ཤི སོང གི རང གི རང གི གཞན ན ངོ སུ གི གི ཆེ ལ སང གི གི ང གི ལ མར གོ ནོ ར ད ཁར གི ཤི སོང གི ཟོ ད རང གི འཇོན ཐ རང གི ཏོ གི རང གི ཆེ ཆེ རང གི ཉི སན ན ད གཞན ལི ཆེ ད ཕ ཁ ཟ གི ནོ གི ནི ལ གི ཡང གཟ གི ཆུང ཆུང གི ཏོ སོང གི 这个穷穷的,现在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物,生意的药 기기 냠기 아니르르 도송즈야 나초마 사탕 세이나 쪽 리그 최총 끈이나 쪽 아리리가 샘코나 자가 충충즈기라 성기의 겨우스니 욕이야

0: 야, 형님이 쭈꾸총총소 공딘 지나치 저거라 성기글 땀짓이 년당날 다나 쭈꾸총총총마가 영더등더스다위 시중아 년사마 영난 디쇼꼬 시중아 스타삼큰다도요나 아주 회컹나 송나 더등제위 영난 더등찬자위 시중시가 마스기요나르고 아리 슈니치 가르총즈가 겸득세고는 데냐나 등아 지티찬바 아리비 가르콩거나 시주엘
1: 야, 샤인드 추투 요니나 우마르누 밤메 우마르누 밤메 우마르누 밤메 우마르누 밤메 우마르누 밤메 쿠 와우 고 사난 주 데노 테르메누 우마르누 밤메 우마르누 밤메 우마르누 밤메 우마르누 밤메 쿠 와우
2: 왜 치스 짜고니
1: 뭐 쉬무
2: 추 쉬무냐 아차세라
1: 뭐 쉬무 초레
2: 초데 초데 도름도 인진자 거리
1: 로 지금 숨이 로닝 들이
2: 마라 마라 로반데 나오느리
1: 나는 그 돈사 관우 지금 뜨뜨고 뜨뜨다인데 또 남지리다라 어 아르자 자코스는 그 소리에 또 주다 잡지다인
2: 아하 아하 치 로름 따라 진짜 간다가 막은 이 책은 소리엔 손하나 잡은스가 머가
1: 다침 손하니 잖아 죽고 사용니 잖아 죽고 끊다지 니트 마이나 너시무군 부터테리 강진아 말 궁마이
2: 디나 진진득 선득이시
1: 첨득은 냥아 자데시라 아판 첨득마 도데리 아마리 디 하나 초리 듣고요누 님시
2: 아케 디 하나 듣고스고노 마히사초 다초시모 틱톱지 마리아
1: 틱주 존킹는 거 존마저 듣고 로킹는 거 로마저 틱톱주 영치샤나 초친도 쇼톤 구라마면 좀 한국어 쪽거게 거슬림
2: 아케 늘리스카 고르무 규미니 첨도 응어 마슨드가 한거 응어니 치프치
1: 뜬 마톰 나라 쪼군리 총총로마 고니 마라 용금인지가 로딩가 부슈니 야란 용금인지가 다치 마트스프치
2: 치스모 니츠시가 라마케 다트급주 타보는 말
1: 초타미나 나타보는 나 모우찬조 수치 스타타즈기타 시무 머니고 문둑
2: 아케 테이토리 치프치 그들음 떠르던리 그들음 가나 치즈노 마르카
1: 야, 지금 뭐나 하마시 바트 무치지 지존 말아.
2: 대입준 마타 호텔가 소치스 타이트나 죽는 말이야.
1: 치지 치팀 메산 흑치팀 지기 소치지 지적다나. 니 소치스 타타메나 치지고니.
2: 나한테니 다트니 이나 조금은 지 코트긴.
1: 어민 치팅카에 치와잔다 성친카에 자마잔. 던집샤스다 유니타 거친카거 거슴잔 세제즈 니테는 미니 고마묘야
2: 아케 따라잔 고 손이잔 고너 뇽 고 수리 뇽 고너 더 마지는 거 중요너야
1: 아 디기 초츠도 다잔 고 소득은 지리라 치코 키츠잔나 세라 마크 고 고키니 잔나 마세라 뇽 메라고 톰나 치르가 메르가 톨라 시콘타 타 초레라
2: 치르가 카르츠 제인디 고랑 거 시무르가 톰 카티라 따라고 샤 와르칠마이
1: 와칠 와칠 와치나 와치다 치가 군리
2: 니저 치 와친 건 초난다는 게 심을 노름 따라 진짜 강한 그 머신 하즈그라 침득승이 되는 거 거기 마음요
1: 치 나다디 침득즈르 마음요 니 초난다디 거슈즈그라 마음요
2: 어르금 용 마음 셀린 그 거른 게 심을 거 톱게 되라 따라가
1: 심을 그 주세 거리 금디야
2: 야 치 심을 안 줘요 그 환이가 다 줘요
1: 심을 안 줘요 그 환이가 저디나 머신이라 혹 고네나 대흥 게 심을 숨을 치라
2: 다 워소나라 니치 마리아
1: 워리오치 마리 드스시치레
2: 다 티나치 셴모 회차람 드뜸자 체링어요
1: 요노 마
2: 다 니엔노 마
1: 어 올라듬 쇼니 타는 도자치라 회차 즈다 치롱타
2: 카르
1: 도
2: 아아아 추시무냐 촐레마스르컴 촐킬 존마세컴 응
1: 아리야 너치 튀머치나 단촐레신드
2: 니어라가즈므실링이 치자고나 회차디 토나 로름타라 진짜강득지 땅이 진다가 카프통한 복근지.
1: 어, 띠나 달 거슴지 그 찌가였게.
2: 왜? 결국에나. 어, 최근 진다가 소치르나 지금만 볼라. 야야, 과정치. 따지지지가 그래 따통주가. 왜 참담은지나 초대랑 심으라 특집지 말이야.
1: 올리, 소마트 진도 나만 자주 띠나 까기나.
2: 지금 히너스간 소나 싸나자. 정말 히너스간 소나 까나리야.
1: 너희들 거슴 세컨드 너희지나 지키노스티나라 짜지리라
2: 아니 그간득 짜득 짜리 떠나자매 가시무톤
1: 거르시무
3: 아빠죠 아따오네
1: 오 아빠 따그타오 너스타 마타티 딱타야
3: 차체니 떤다
1: 아피니 너마 아피 뜨흑다 존예 떤데
2: 대후누구 너 회차
3: 哼，阿爸，今天到家是怎的？等我落地回来，你又能接送我嘞？
1: 妈是，俺老林这个落地就是那些的嘛，看到那些我们等那的，看不到你看到天气那种的。
2: 哎呦，谁等的嘛的？大车是谁等的嘞？
1: 也是我。阿米琼不吃这个子，不吃这个烧麻子牛骨，听到过那臭啥子西？
3: 哦，臭臭的公安呐，没去给。
1: 就是公安呐，我工作刚来，十多米里面咋了？

야능이 디젠터 하랑가 파마가 디디트 소르주 하마가 쩐 소르주 덕시 같이가 디다나 좀 검은 거 쳐나 젠치나 아마가 꾸르지오나 시가 멍가 리터라 젠치나 아빠가 꾸르지오나 시가 뇽뇽레 드나 조고 총총 참마가 영 하랑가 기르긴 하랑가 파마이나 조고 영나 소브조이나 조고 하랑라 버치치 삼노가 수치가 게무즈이나 조고 다타라 인이나 영 시스템 요과증저 희가 지지 초 다즈히 드나치 슈니 시스템 겜든디 시엔 유엘

0: chaman joji ta chi konga chama tumuska ta ta jang gutar ka yon ta di thandim thal kan jo gun ta da ko ta ngat thora ta hasara gunar ni kompin da ro gun ta gi da ri ti mo da gun thok gina a na do ro ka
1: ri
0: ta ma ko yon ta ro ken jo gina de ja da se da gun ta ta yon chi ngar phone sha ko sa to i cha pu ta sa ro ma chi mo ye gina ᱫᱚᱛᱟ ᱦᱤᱜᱮ ᱠᱷᱮᱪᱟᱨᱤ ᱵᱤᱱᱩᱨᱟ ᱫᱟ ᱦᱤᱜᱮ ᱠᱷᱮᱪᱟᱱᱤ ᱛᱟᱱ ᱛᱟᱜᱱᱩ ᱪᱤᱠᱩ ᱫᱩᱠᱩᱱ ᱡᱮᱫᱟ ᱥᱤᱠᱩ ᱡᱮᱫᱟᱱᱟ ᱛᱟᱛᱤ ᱫᱟᱨ ᱪᱟᱯᱟᱛ ᱢᱟᱜᱤ ᱛᱚ ᱛᱚᱱᱟᱭᱚ ᱟ ᱟᱥᱚᱨ ᱪᱤᱠᱩᱱᱟ ᱛᱤ ᱫᱚᱨᱟᱱᱟ ᱫᱩᱭ ᱛᱤᱜᱤ ᱫᱟᱨᱤ ᱪᱤᱠᱩ ᱪᱟᱱᱟ ᱟ ᱛᱤᱫᱟᱱ ᱛᱚᱠᱚᱱᱚ ᱠᱚ ᱛᱮᱭᱟᱱ ᱪᱤᱱᱛᱟ ᱛᱟ ᱫᱟ ᱛᱩᱠᱩ ᱟᱠᱚᱱ ᱫᱟ ᱛᱚᱢᱟ ᱛᱚᱢᱟ ᱪᱤᱜᱟ ᱫᱟ ᱥᱚᱠᱪᱷᱟ ᱫᱟ ᱛᱩᱠᱩ ᱥᱮᱱᱫᱟ ᱫᱚ ᱠᱩᱪᱷᱤ ᱛᱟᱥᱚᱱ ᱫᱟ ᱛᱤᱜᱤ ᱪᱮᱯᱛᱟ ᱢᱟᱱᱤ ᱠᱚ ᱛᱟ ᱛᱤ ᱡᱤᱜᱟ ᱠᱚ とかかつかつかつかつだとちゃんこれちゃんそんじゃるよくだりだって。でもとっちゃった。うんうん。あ、だっていだりきかいくだなって話とか参じてるや。やり。あ、だ。だりだ。まだ聞いたな。うん。あ、だ。それに。あ、ちゃうち。すぐ自分の。うんうん。しゃしゃなるように。やってた。あ、だとしてこんなやつ。なだんじにのだ。
2: 우리 이제 샤스크고 다 디스크 건데 너 양치 그냥 좀 그러다 그런 거다 결이나 어떤 직 나왔던 듯 다로 좀 가요 요놈 말자라 나다 옛날에 다 근데 디딩 그 톱치 그 톤이 지 영화 체크인 거니 지 체크인 거니 양도 보사들 그 그래 아 도마이나 좀 맞나 톱 총도 도나이나 다 같이 해 주고 좀 들고 그니 톤 들고 응응 아랑 체크인 말이야 단조 체크인 말이다 신 말이나 세빈 쪽 지나치 예겜저진 좀 아바스탐저 바스탐자 좀 저스다 오진나 아티나토 코스므리 예겜저진 아따 샤코지진 샤치즈니 니 카스마 예겜저 가탕 니 나스카 예겜저 게빈기초 예겜저세크 니 예겜저기요 다 코마 디스무 그 차페 요 말이야 더더 다치 다 가차 동저게 게치나 가차가 존나 그 사우리무 니 잡지 당하세죠 니 예겜저기요
0: ゲグングチョギシャチセクセだってあ、だともチスカチャダンスラジャリジャリとにてシャスクドドコトマラクチャコでショスチガだってそんだって何て。チャリティンドグだよ。何半飛びをくるとさ。うん。何でこさぐり。やり。で、特殊シャン。にた、そんなんでこのそばまごとこりなた、そんでこんだ。あ、発信たじたらそんなだろ。そばによりたそんとじちゃんこんだよるもち。あり。
2: 아니 좀 되지라는데 내가 다른 파트랑 계획이 좀 성공이나 좀 되던지 가시는 게 되는데 이때는 다 좀 그렇다 다른 게좀 무시겠다 다시 소총 그러면이 저기나 땅이 너무 많이 하니 그지도나 좀 누구나 보고는 자다 너무 좀 탄 친구들 좀 요구하는 좀 무시고 좀 그거는 다 어서 뛰어 던지 말 계획이 그 책이 되는 거 같다
0: 이것은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정말 좀 리모 또
2: 일단 딱 얘기인 건 어떠? 역시

0: 나니 지가 그 좀 더 듣고 딱 지가 그 다이 남나 따고 있다. 나 좀 더 큰 거 타니. 아, 따다 듣고 딱 지금 목소리 딱 뜸이 지 따고 지 인생 그 뜸이나 지 그냥 하나 산 지금 들이.
1: 녀리.
0: 다 따다 마 또 다치는 미스크 다라니 그 냠냠이 다치 지구도 셔지미기야.
1: 나리리리. 리거든지 그게 다 고는 그게 그주 다 체랑 타와드 길긴노 그 소치크 셰트브라 냠냠 그 거른다나 그게 그 갑다에 그 그서부터 그주 다 소충 그런 반디나 아 가이기 트트브조 너글아가니 조건건스 처서건을 다 조는란 진군나 소충 그런 반다니 서부터 그게 그다 고나셔고나시 알군든지 다 알군든데 요과즈 조조 알군든데 그 너스게지 와이티나 다 다투클라카 다투드 나마즈나 그슈다 다 다투트브리 다투트클라카나 카차그 다투트 이글음 나브다 다투트음다 망보요 그티다나 그슈다 그 그르 샤이르카 그 카차그 차폰도 조티 소나잉 다투크 탕나 디섬그 차퍼 메니 너 소수군이 탄다지게 지금 냠주고 있고 사람 망보도 근데 좀 첨다가 그럴래요 그 가차응이 된다나 그게 총리님 우리 가차인데 다 가차 약글린난다 워클린난다 앵클린난다 강한 나라 그게 가차 더무리 또 주 니 가차 그 촌다니 지 다트즈가 요과리 용준다 하정 그 가차 못 이해한 거 그 협작은 나라 알군든다 다트다 좀들라 속한다 달라버도 그게 좀저 그 니빠즈가 요과리 고나 네 톰을 얼군든 잡다 쭉 그 마스터즈가 요과드 고는데 다기긴 다 고나샤 고는 대진데 디시 그냥 주고 고는데 길긴다 소차존 선진나라 닝이 텐데 저게 지 처슬 고는 다 처슬 고는 같이 난 루엔인데 같이 난 루엔준다 다 하장 그 같이 부르디 길긴 다 고나 송고 대진데 버득 주 소총 그런 반디 네 선제다 길긴 그 디다타 그 와르 소프칠 이누 그 초크 지 냠용 그 초니 토누 그 쉐터즈는 다 타블 난다 다스토리 디 쟁거데랑 글렌센나니 기르긴그주 달루 녀흔데 모드가 기르긴노 냠냠고 촌이 셰트문도 모마즈 기르긴 갑다에기 과든지 디안도 모글랑즈즈 고드기 달린 딩이 탄다니 기르긴나 지도와 차리티는 디는 지그도 다른 기르긴그 데랑 글렌센 디 촌이 지 카스브드 난다나 셴도 바간다리오 기르긴 딩이 타니 갑다즈가 통통이나
0: 아리리 야야야 아티낭이 유진들이 지금 아 김덕나마 지금 그 편안한 것 같이 하자 그렇게 하자
1: 그렇게
0: 다 다 김덕을 감사나 싶고요 마침 동생 감사나 싶고 뒤 샤이가 토소 인격도 다 다 여긴 그 리샤 정도 됐다 또 이때 지금 접근 얘기다 아 따라 인격시 일자가 또 찍고다 말은 없다 다른 니크티나 다시 아이큐 가볼 기통 알고 거기 나오지가 다 다주 농업동 처마우진 그 소지성 가운데 이제 다 처마 샤이큐 지난 쪽 체크 청투들 이쪽 특가 친구들이 놓기야 대신 요지나 지 지역을 중심 다 바가다 야르 빌릭 남수 입과요카
1: 딩가
0: 니다 막도 먹던 다스과다 소모고 초카시가 된 거다 그냥 뉴스나 듣고 뭐요카 그래서 다 지금 단편 다스과다 아마 투스텐 주 공수만 하였다. 다 팀스 인자들한테 담기지 기획자나 담기지 답샤 파라 감출라스과. 아무 뭐 가만 죽어 짓도 담기는 뭔가 요금 없이.
1: 맞잖아. 딩.
0: 대한진이 다 랑그하 필로지르 디비션 아단 논서크 논산도와 가만 죽고 늘진도 뭐요? 아프고 요. 아단 더 통하다 샤이 죽을 나도만 죽죠. 이걸 막 샴주. 더다 침도도 그다 인근 뭐라다 침총도 그 소수
1: ཡང་ཏེ་ད་ཏན་དོ་ཁང་གི་ད་ཏམ་ཏོ་ད་ཏང་ཆ་ཅི་མིག་ནེ་དེ་རི་རི་གི་གོ་རིན་ཆེ་གི་རིན་གི་དེ་རང་གི་རིན་ཆེ་དེ་ནང་ནི་ད་གི་གི་མ་ལུ་ཉ་ཁན་དམོ་ཏ་གི་གི་ནུ་གི་ཉམ་ཉམ་གུ་ཆོ་ཤེ་ཏ་ཏ་བལམ་ད་མང་ཨ་ཟི་ཇ་ཅི་ཉ་ཁན་ན་བ་ཟོ་ཉམ་ཆུ་ལི་ལག་པར་ཏན་ཅི་གི་ཏ་གི་གི་གི་ཆེ་གི་གི་གི་ན་བ་ཡན་ན་ཏ་ཁམ་དག་ན kirkini, yana mangsu kirkini, mangazi tawar kingi na huay tabra dingi tani jang matavno, go matavni, rig matavni, mang podi yoke churang dewa inan, ja longpa inan, rindi nana. Nda so sozo yaya shayi ti gichuli nyangu mawzik, nde chundin sonji na hachanga kachembori, eta sergono tebzinta, terang lintan dinani kirkini kaptazga mangpori inan dala nyang takpani, kwaten cheshini yin.
0: Yeah,
1: yeah, yeah. Yeah, yeah, yeah.
0: Yeah, yeah, yeah.
1: Yeah, yeah, yeah.

제첩수제 시진핑기 단도네 중국 제공 제리 접심마 사야르가 등 범측의 토가 랑숑 차진 문자위 흑단이 노르체 티지지 요슬 양덕지 용무슬레 조진이 크지 스지 등 와실 젠지 신지 샤십 강조 게임 티 제청다 당스티 사클 소시 조진이 클라르테니 흑단이 페이지 동을 근덕 동기 로닝 찬고 종아와 고르톤 비토레 중국 조진이 크지 탑지 럭터탈 점지 옹섭랑와 등 제용 공기 냠터 흑돈티 관주 페이지 라킨데 동아 마슬 므르기지 시프 냠터 종라 ngorjeng ga ralung lagpar shungwa pipshini, rjaykung riri thamanchi chachin guan tabjiga. Darta fujian jir moxang songshub dang rjaykung rjangjir waartung ga chetun changgul gangjug ga rizob shepin yola. Sogzi neka jian tabji donchub shepi pshawa shingbi chani, zhongchir dang rzong sosu rangshung tongkong dang nagli deka qalirin marni, moxang dang nagshang ga rjaykung ni kaak sawub shibabjila. Rjaykung waartung ga tansam shimubshila, sachi charchin lagbi, sashang moxang tabjirni mdari lagpar tabdi. རྒྱལ ཁབ མི ལག པའི ཡང སར དེ ནགས སར ཡིན ནས སྲུང སྐྱོབ ལག པོ བྱས

치읍드닌 접셔도래. 제급지 주시존바 한정기 부젠당 샤먼트 중국로 중국 제치는 같은 요총 오트 팀은 총데 개념이 저기 벌 싱크네. 버가리 총대 요존바 등 환주르 등 어느 동 조디 부정치 진행하는 직속서 빈큰 플레이프 캠퍼지 호지 논칭 요존바 등 폐지 린전 탄초 제 주시존바 등부 그냥 직속서 빈큰 순전토 세르비 총대 요존바 등 환주르 부정근 그냥 직속서 빈큰 모사 레위치지 등 소소는 제청능에 플레이프 인제 청능급에 한정기 단도네. 제크미 진고 출빈 탑진 해들로우데 니비 로히정 중국 등 버가리 탑지 조분절라 어데 탕탕 후단릉 페이지신니 슈그니 치츠 샹리 등 찬츠르 소 차공 진 냠리라 예시 점리 톱데 제크미 진 먹먹라 단단데데 그 개펀 톱요레 중국 슈그지 버가리 아슈 등 냠데 제크미 진고 출비 탐문근 인진 가친 돈출 예법시데 슈그니 진 요총 어제춘 체력 동아 등 응가 통업 젠틀라 흐문 니픈 냠리 등 습득 동아 주시데 중국 등 버가리 아르제 커뮤니티 레라르 진칠 미프 페이징 로버 스킨덕 동도 요레 버가리아 슈그진 지친 장진치 니바토니 중국 등 유럽 지 환주르 요총근 레라 어데 탕탕 후단릉 페이징 로버 스킨덕 동 지레야 요레

0: Regen la dina tang di jan chma lon zhe ge chan ba nang a chi cha ni meng chu ge ngwe dong leng ge ko ge na dun zu geng de zu ni nang di ko ni ma ra ka da li na
1: o ya da du yi cha ni meng chu ge ngwe lo dong dong leng ge ko da ni da na dun zu ge chi ge su mong
0: re
1: dong ma wa la ka ni u na da ge ge ngwe lo dong leng ge ge da dong da cha de na ni ya mo yin ji na ge ge 제가 그 가침도 돈도 사오면 담바 모두 아까니 그게 다 원은 저기 고름도 돈도요 강들인 봐 담님이서 가나던 제가 학습 담도 크마 크마요 제가 다 내가 찾은 만이 난다 지금 시작 것이 아니구나 아 너도 돈인 건 제한도 돈도 찾은 만으로 아까니다 아초다 산이 맞고선 전에 급부터 누가 맞고선 전이잖아 다 판생하라 고무로 시작하거나 멍치어우다 단순 우동산한다 더 모히는다 니니는다 근데 티미인다나다 저기 그거 고르무다 할때 제고도 다 먹토니 다 돈돈다 돈돈다나 하던 이토간 파주고 손다 돈도 아좀 생 아 팀토 다 그렇게 저들이 되지나 니 응을론도 또 할때라 다 코코토 판사나요 지금 다 그 선토나나 팀이 메크 아따 도덕치리 디 한니다 추고 다 랑거 사미게 아니니라 디완다 도군데 인지나다 대강다 도군다 다 달린 추고 데 콘선도 미크 다 지 고모 토시라 지 테르코나이나다 아라스테고나 지 다니거라 간자군지 와던지다 아 그때기 지치티 아 간자군지 그때야 지 도군난도 마데 야나노 만노가 니츠디미 하죠만카 다 도덕치리 아니야모 다미다 소마코니 시아코노 제가 같이 나 돈도 사오면 다 저딴 거 그 제가 그 근육이 지요 나라요 고르무트 제가 또 그것도 자치 참으기니나 딜라카더니 사오이 땡큐요 마다 칸이 직시하는 말도 딱 캐슬 그 형 제가 그 돈도니 형 땡큐 직시 요 나라요 그렇게 제가 또 그것도 참들면다 다 제가 하나 링고는 된다 다 제가 또 그것도 형 자치제 이거는 된다 김토 제가 그다 또 그때 참된 거다 회전 그저 아주 이제 큰 지나다 제가 그 밑에더니 그때 그 요금 다 노리리 그 엘로피아 그 더 지역에 나다 나오죽 이나요 아주 뭐 저거 다 뒤탔더니 땡크도면도 키나 말 마히도 저희 제가 또 그때 땡클 이더나요 이제 그 참된 거 제가 그 자틀이 가이더는 건 나슬 하죠 뭐 그것 또 그때 다 니암
0: 이제
1: 담바 마우라 카니 샤나타 체르비디나 추르니 월런다 토근 자이 고름다 토근도 강도림바 다 고름 차트 테르르가 톤도나 아 테롱신도 나카르가 톤도나 나카 테르코노 다테히 손도 티 고름 티 토니 크르긴디나 고름타 하라 신토나 토 신토노가 어떻게 온 말아 또 대가요 그거 또 고다가 고름 테랑 치 고름 차트 소소노 좀 토이기도 토토 레조고 소토믹 다 토토 치 딤초타 고름부터 통한다. 원원도 통한다. 지대랑 굉장히 잘 소나. 딱 하기로나요. 비쳤던 거지. 지기는다. 요지는다. 대미이나. 지기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 거지 뭐. 같이 고름 심사 소나. 지었던 거 지기 시작하는 거지. 지기부터 또 내 벌어.
0: 지.
1: 있나요? 다 추구사니 마스 좀 그때 인지나. 고름 신이 그 고름 때리고 고름 때가다. 지었던 거 모히나요? 다. 님치트 되냐 그 다성지 되는 식통지 되는 그 신도나. 이 워터니 그렇게 컨트롤 맞다 신도노 그 토이 나서고 있는 거 지랍니다. 팀토 고모신이 차송나 지기도 시라린 줄도 다티 손난도 또 요런 거 그렇게 지기도 또 또 세라 롱토나 또 또 메프리 주고 양티 공시트네크 또 메나다 차저르냐 지기도 또 근데 시라린 줄도 같이 그다 고모도 알아 통만 초송나 지 지기스라는데 지기도 메퍼도 거 메퍼 마지나다 다들 나도 쳐다보는다. 직통 다 보고 나한테 좀 보나요? 양식도 치료요. 그거 너무 붙여라 치신 민지. 양도니요. 몸통 그 주제 망아도 있다. 흉거요. 다 또 그때 된다. 공거. 누가 뭐 소소 좀다리 그거. 오늘은 또 오는 거 거니. 나도 쳐다보는다. 뒤쪽니. 아또 먹으리.
0: 제 얘기는 어떻게 지치? རེ དེ ན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0: 야드나 테릉그 스카브서비 타퉁글리 산디낭 떠냐큰드고즈그 카브르토그가 제토보네가 카브르닐렌지일 야 토보데모
1: 어 데모 저 데모
0: 데모 데모
1: 어가 토이모 너와 얼마 렌치 로마글로도 까메다
0: 렌치 로마글로 까노즈라지
1: 까노즈네쇼
0: 야 렌치 로마글 까노 갑지밀레스나 코드글라고
1: 오 야 따데모
0: 야 데모
1: 야야 데모

0: 야 저거 데모
1: 데모 저 데모
0: 데모 데모 저 때는 그 리츤디 나가시기다리 순위 꼽디그누 글라와성 카비글랑비 랑드비 인스꾸누 그동는데 참비럭 치스크디 양나 리와샤키
1: 왜 난데 착글데시

0: 야, 저거 데모.
1: 아로 데모.
0: 아, 데모 데모. 야, 저 되는 거 대신이나 시기다리 레와스샤 조크.
1: 뭐 다. 아로 렌트 지금도 저거 그 다음주 방망이네 올라서라도. 좀이라.
0: 러사라요야.
1: 어, 내가 러사라 그치. 아, 다들 오늘까 근단도 또 모두 나 걸어 알맞자야 서바요 코모. 이 하츠나라 다올랭고노 또 세요 그치 고마미오니 또모. 다 다양거 니 지금 아 지금 메니 또모리 먹통아.
0: 고타 고타. 응, 야. 갑자기 메리스나 고프다고 데모.
1: 오늘 또 뭔데 세지 좀 데모.

0: 做这不等，从我们沃克的农村等，俺们都年轻，从我们沃克的家里面养着个年轻坑，再苦个种啊，人家历史里也苦了，养着个年轻去，再苦个种啊，人家看姐姐，俺这不是比，十八个不是个米，我今儿当亏不担心人得是个不阿比，可谁去把国政事务比，难把这闷得的三心两味儿干事些。
1: 사비담제와목과차진촌친선누나파지여로시미부름신제로송월차지제제놈종회파숑거리니분금디진차촌메도니금디진낙사비담회
2: 当中国空刚当上午宴，当家人同阿健康么个也么子宴，阿这个你要让东家忙过，刚忙说了阿个你姐是欧，是吧？大伯他们，我姐当会担心咱的是个吧？哪怕，这天呢，兄弟个去，有人个天梦咱的个那年咱过了三八夜呢，做生咱去的啦。
3: 从农展开的人家里，从生展开个展示馆多里的人群多里，老人家们从那个什么里，从农展开里呢，菜摊儿忙不着，菜路特别菜场都什么里，展示馆那把搞得当个漂亮。亚里个等一下呢，阿克莫特克人的人家就自个经济这个看不到伊了，啊，大人给聪明叫着呢，看不到一地的里，你什么工作做牛呢？这什么这个些牛呢？ 你不晓得你个人用的，让不晓得突然不用的，大家呢都没用的，人们都穷做不干做，做的些些那个些个钱，要得那点人啊，那么啷个动物一点的，你是个什么一点的，是他们这更古马一点的，啊，当然不晓得啷个些啷个些，就讲了你们啷个一点的，你是当到啊，通融合理，这些的统计有些一点的，啊，到他们去不都个家里，这些不偶尔整的，我啥吃这个呢，啥吃这个，就阿克莫特些啥个。 你给人家个更个大差异的哩，我查木更个巴不差异的哩，我打那个那个托盆子个的哩，更是什么个东西不打你的哩。刚俺们就搞不哩，就搞不打哩，那个国家这个都可以接个，嘛这个都可以拿哩。但是过去不哩，过去做个，但那个个单价跟提差无啦，个点个个个托差个不打哩，我吃这个价钱要的呢。点人家送个东西，送个不那个用的呢，像上草木送个用的呢，我这个个看个用的呢，我木个托几个用的呢。 要得那点人生吃这个日子呢，就是当个咖啡一斤那啦，牛年纪都学过那里，吃不到点，太过那里。要得一那，当俺西个农村啊，交不了农民交钱呢，什么那个木什么个人吃了，阿娃阿克有地打做，是这个这帮种地打做呢。但是这个人啊，蛮穷光啊，不容易在呀，蛮些工啊，这个些呢，哦呀，俺更加如何是生产呢？咱们个人可以利用呢，不塞入塞这个吃些呢。 可能我们就靠看啊，各处的工人跟他们那样的，啥都没弄个，送些就吃些，啥子都拿着不呢？但是这家这个财务上的说个嘛样的，说个个人这个我们嘛没懂啊嘛什么样的？但那个穷些个嘛路上没人家个嘛什么样的？像个人不是财务个嘛路这个嘛不一样的？但是从啊这个村里村上我台湾的呢，但俺山镇个什么一点的？但小人有个什么一点的？但整个这么个概念没，是个什么疼啊的？一看这个这个，看这个这面，人家那啦。 他可没马虎真不打你，不能马家西狗打你，人家村的没人。要得人那地是搞不定人家那啦，大个这马他们都个是跟踪我呢，人家马你是用个样跟踪我呢，我这哈地搞路看真踪我呢，我操，我懂啊，这跟踪我呢，人通不过那没个见过，你看看那他们见过，啊哇啊，可怎么去没人呢？哦呀，空那把他们去共同不跟踪我，他们个看样样的，什么个都记不着，个多样样的，大个那啥卡路边中间见面的，我那不叫他搞不着，弄西见面的。 可是你们找跟咱们的地呢，东头的，我跟门把些呢，怎么跟咱们就弄不上呢？这么些个干啥呢？这不弄啥，这干啥呢？这不弄啥，这干啥呢？这没得个的。要得人家那地，自然生产的，就像那，种了个浆果，咋些的？等咱们这个浆果，那个些的，就让我们给地了，都得没别个。但阿娃阿克阿扎尔卡，不是你们家去弄个不给，那你想起那个容易，不是给地外面个疼啊不是给，那那不是嘛？你弄个钱呢？这人弄个人家那啦。 当眼睛聪明叫着呢，他更加容易明显没个，还不容易眼睛清明个。我哈弄个弄几个有个，不弄红色点没有个。我哈说个是你有个，哎，说个个等你有个。对，那几个人跟怕弄嘛去，那你们咱们等等嘛，他说有你眼睛的样子。要得人呢。 카르승 님은 고르가 니 커가 부처랑 세고노 간그 당아 고게 야라 거즈기 이다리 마코 야라 부다즈기 이다리나 터커 우젤이 서바즈기 이다리 똥커 우젤이 보파즈기 이다리 다 쳇세게 예지나 다르가 부 콘소미 조제나 다티르 능카 콜로 남친 골고 그거 근조 콤비 저거 찍고 그러니까 그렇진 구나 머그디 다소 나그 동친 위나 먹고디 다소 공이 없진 먼음디 로이샤 조금 먼음디 칸섬도 모리 야타이나 코르가 포차친 시간 고르즈 고노 고브라 먹고 능즘 고노 라롱 기가 럭튼 고노 쳇샤마 조거 유성 고노 코 착틱 마크르가 라스티르 놈부 고노 틈찬 마크르가 텅크르 고부 고노 나 긍리 이즈나 코어 크로라 그니 크로리 야타 셀은 딘 소미 조제나 따츠린 제나 리사트글랑 소르기오 근조 금비랑름 초록 안다 인제 나라 르그데르가 샤드 참오르티비 컨서트 메리 오첸노니 홀로르가 섬 쫑아와디 쯧섬 쫑질 스타키브지기 야샤비 로트 바만데 리타토름 거토카 마마르송디 스컴도 모레즈 야타 예나 따츠도 인제 나와 크로 카야케르 오드기라 샤야 동르 오드기 차퍼드 쿵르간 근이가 인제 나라 르그토가 쳇드기 나즈기 르가 요가 미엔바나즈 히치르고 거지나 오 야샤다 샤지 크르두르응 롬 바크 자츠응즈 고노 코샹름 쵸컨 도아즈고노 저목특히

0: 就木得些这空尼个村民叫咱大路穷个能木，你还穷个能木？你不的空尼个人家那啦，俺用通话能跟大门平在那个有日给打你，那是对吧？能个还能空尼个交地红等十里送呢，因此空尼跟咱们腾个那个送娘这里的哩，腾这个红俺娘媳妇的哩，叫那下个几给送呢？这个那红等十里的哩，空尼个吃几根果俺同意的哩，吃几根果俺未用呢，人家真他妈因此。但是那大村的几个不干那，给工业马哥可乐不等你的哩，给他们马哥种茶叶的哩，奥特个奥特那叫做奥特个吉呢？那恰恰那你个地那没一个那子个了，真是那个娘那没人那子个了。地库个超级超年年我个年银子呢，这个很个大银子呢，超个不银子那啦，木得黑生个过期个啦，过期说话几次个什么个看不到，虽然二个不得聪明叫着呢，那么一娃啦没长那子个几斤，嘛刚一忙个没冲那子个，那还可以得了大过年，得了好少的过年，还可以让一了大过年，让一了下把当过年，那怎么个银子那啦？你心里是单叫你，给那的木子银子。但是那下的下金，但你个科技人家那啦，这些里人下人个记得哩，没有没人下人个记得哩。科技工业就啥都比咱工农得都工的，人家那啦，我去人家那啦，这个人木能俺多个，退了还不叫得过，俺个不心刚刚等个里娃人过来哩，等个里娃人。要得那你讲的些那东西，你讲面上你是点给我个，看个金片给我个，都是那哎那些个求吉啦。但个不吃人吃娘聪明，叫叫那个吉啦，你个忙人我个，更多个养了给我个，而个不聪明叫叫那。다 이제 나라 워 크로라 그니 크로리 촌 소미 조제나 다른 것이 진짜 나 시기오 그 수진 탈란다 기오 그 디코가 이제 나라 다른 게 좀고 그 급식 가는 거와 이달이 냐 그 급식 급식 마 이달이 이스티와 이렇게 진 쇼 이달이 이런 거 말은 진 시장차고 이렇게 좀 쓴다 뭐 인 야또 옛날 그 부촌 소미 조제 나라 다스와 미니 로로 그 시모 미니 르듬듬즈 안다 영이 불은 그 커진 거 자즈 그라 안다 샤모가 아린 거 자즈 그 체인 체켄 소미 조제 나한테 이제 나라 뚜껑이 갔음 토사즈 기노 엄마 겸 쭉쭉 삽사즈 기노 다가이 하는 뚜껑 음식 먹으니 다나는 그 자동 조로르 되미요니 뚜껑 좀 그장가 하사 자사요니 다가이 말은 엄마 김 처먹으니 다나는 그 자동 터카르 오르감 카치기요니 녀세 먹 그장가 마상전 사요니 이제 나라 스타 삽다글기니 니스테 먹 사스는 디브길이니 더모그 카정 그 체사 카정 그 멍사 녀비자 싸르그 멍니 녀좀 티니 녀길라 빠진 스타득은 더 빠진 촌더 모이노 오야 티한테니 아카니 간 소미 조제 나라 아 칸이가 니트니 웅가마 명니 스타트와마 푸마 명니 미르길테리 니우이니 미르길테리 환크르츠그나 니 남츠크삼 초자이노 로탐나 시삼 총사이노 하르니와 그르크스칸 탐타비요자 스니프싱 그르글릉 지기기요자 담무즈게노 땡이 좁셔르고 세케초즈 야팀 촌이 지기샤리 조자나 니더니랑아 카르통이 지기자 아르갸로로라 르크통이 지기잠 지금즈 아이나 세케초 초르가 봉초미 조자나라 타카친르그나고 자긍친르그나 초로차요나 你人家那啦，看这个从我这里得哩，那个这个从我这里得哩，那你人家那啦，阿拉嘛过个这个，起码阿拉过这个得哩，哦，人家那啦，还真的比自己那些哩，都不知道我工程都没得啦，这个叫子，要得人那得人人家那啦，俺啥个去送农民哦，那是做穷苦的，农农那是，大家不人家那啦，就下街了嘛，我能够送来了嘛，这个不哩得哩，这个这个嘛啦，就下街都过人个什么干干，当个哩娃人，过来哩当个啦娃人。这些那么你俺聪明就在那了，俺啥吃这个你啥吃这个用呢？俺那没什么大的用呢哩，俺这个那没什么强的用呢哩。俺啥干去送农民哦那是，俺做穷苦的，弄土农那是，都没这个就当个什么干干当个哩哇，这个人子弄，咋得用过？
1: 呀，吃不消的过，咋得个那过那些那过个，咋啥不得那日个？咋得个那俺个不俺所以送呢？俺们这个吃什么没好呢？但是个阿都没钱呢，俺都没个。这个人物，人生是大事啊！那是个，那过去人生是忙事啊！那是个，当然，当然，当然，全部都多一个，那是个路线这个拓展容易，才能互相这个多忙加一，但多通融合的，这个谁的统计加一，那个有道理，而且不亏个不的，而且不多个加的，而且不偶尔整的，那个有道理，但你可搞啥烂啥个子，那搞什么上市个那个，你可那大搞压力特别些。马上都可以那里，那东哥哥穷都可以去，而哥去不的哥去是从哪？去自个儿等俺儿的，去那叫那的等俺个儿的，我看啥哪啥意，我弄啥啥给啥意的哩？那去更讲个些个科技呢？打菜上送着，我看你个些个下级你看，打上让他领子，那个的哩？但俺那些个自个儿科技，光是一个只有科技，那就是在红里个得哩，讲这个在让这个得哩，那个的哩？他们在他那当军子，他们在他给交军才过去，打工作，他还买几个外军子，几个几个他一军子，他想他是革命一军子，那个哪里？啊，打好多木啊，那都算啊是个，啊，这个三几个七几个，那三把两几个特几个，看他领过当家不些个，而东东们过一穷好个，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

이브지가 먼저 땀지 근데게 다디 유함이 샤퉁 땀스가 먼저지 서서루션중 통카 마르코르지 나세코 크지다리 아타테랑 코서크 톤저가 용니 응우가 켄가 용니 아좀 송가 용니 창지 통스코블로가 용니 세코크 아뜨이나 아테랑 니케 아르자차야 카르치게 요츠 롱텔로 라카르디메 요츠 아장 컴르 카르가 수고츠 서르탁스 총직 좀오츠 데타 코니엔 돌크 오모송가 용니 세코크 송장 돌크 스타공탐가 용니 세코크 뜨이나 아카니기 아타 송조 송직 근지기주 오모톤 던직 근지기주 진득이 샤코크 다 뜨이나 아 쿵게 딱세는 원보 캅지나 별맛이 약간 좀 튼고고 아우 좀 즉거라라 다긴도 노르 혼좀 즉고고 찌르퍼서 와 찌르마고고 당은 꼭 세트고고 딱딱치게 케마즈고고 꼭치게 총마즈고고 내게 다디 다 때랑코 니는 소아지게 요네세고고 뭐냐 나라게 요네세고고 레레 다뜨기나 아 니켄 소브나라 다니스가 니스테르지 요니 칼그 챔피언지 요니 뜨무즈긴 너지나 옛날 말 당하실 성그 성그랑카 인지나라 예케 시모이나라 다니니 니브덕볼라 처니 니브덕볼라 다토니 샤비 스케르송아 아니 이미 카가당사 너무 요짜라 다니니 니브덕볼이 마신너즈긴 코네블로 토기 마토너즈긴 근데게 다디 다카루치 마브라 무쿠냐나 마브라 근데게 저거너즈긴 근데 인돈 거짐츠는 샤나 가고 니간 소위 송나라 다른은 조그 럭튼인 티시만 조그 유송인 라오가 미즈금 번노인 럭토가 차서 뜨노인 되게 떠나 심원도 다망고는 그 친구인 철 저기 성고인 너다 차성는 그 덩크인 덤성는 그 쇼로인 지다리 자 나마트 세르돈타인 다 힌다라 다 타우르 노스카 다 럭치기 워미 가니 짜니

0: 갑다 까먹어서 또 꽃다 했나 가서 너나 찍었어 그라 찍었어 찍어 아니야 이제 그래서 너서 너나 찍었어 그래 찍었어 엄마 없이 이제 그래서 그리 메크라 아 너도 꼰다 시켜라 이랑 꾸지기 디나 지가 그 총도 디나 너도 꼰다 다 그 새로운 선거 안거 초조 이달이 고나 특기 사는 법 이달이 아 다트콘 니가 좀 섬진나란 너도 특지 니 사는고 안녕 좀 특지로 같은 거 기존 왔음 차 같은 거 너도 꼰다 했나 아 다셀어도 인디나 다 막숨 좀 하고 이 특숨 좀 줄어리 아 내다 그 돈도 고자라니 이건 돈 너무 그래 너 옛나 그 치도 지야지나 세례도 티티나라 세라가 다 그 좀 먹을 때가 쓴 것이 뭐라 코니가 나 하나 시작 그치고 지노 나랑 비교 지고 지노 코니가 다 근데 또 건데 호스무스 그 모스고 지노 모스무스 그 호스고 지달이 스탠다도 건더니 샤이조 옛나 너무 샹츠 먹고 아 너 옛나 다 그 좀 도리도 인디나라 아 다 초천 요약금 산박이 니니 요약금 산박이 돌아 아 무고스터스가 송아 고야도 그룹이 주가 마도스 그독이는 니젠데가 칼라키 스타젠데가 칼로 투라 무고스터스라 지금 좀 먼저 지나란 다자나만 잔다긴 그나만 총나긴 어 린더 다 그스템셀 이스파고스터고나긴 치도니 돈을 터들고긴 니아 좀 건가라와나 키고나긴 카르티와노 답진 낙타몬 니 친인 사나 띠니니 키니 니친 사나 안고고 키니 아 괜한도 무니어긴 지다리 아 다가 처글람 바라 니가 와라 용나 무고스터스가 지금 좀 지나란 데 피피랑 당스게 이 컴보랑 버스 토리 아 다가 못이나 스타트가 마토라 스탄도 트가 송가 마우지가 못라 함츠가 마토라 컨섬 그 차카스타가 마우지가 더라 탐마가 카라소이 달리 싱차친 골로르다이 달리 마오무 토파니노 도코 그 과진 체사인 송공 오소스토 사인 더 사츠가드니 사츠가즈가 저 이용나 쇼나 즈간다 니 통건가 소아이 고너 치가 이건가 곤조 이고너 더 와는 간이 바튼 띵고너 통천 섬니 프레스콘 띵고너리 레테라양어 추도 인진나라 다 로라 코피티 만동 사투 무카마즈 요케르 타예나초 아정 성근 두아 용용이다리 두아 만비다리 아스음 토르 무쿠이다리 그스 촌덕 누드비다나즈긴 디지다리 안다도 콘동고 마짱그 타그모치 나스타스고 마토라 탄도 티카 송고 마즈가 모타라 함토고 마토라 콘섬 차카타고 마즈가 디기다리 용누 그거 과든 체사인 송고 모소르도 타인 야다 티하르 센티니 쇼이너즈 근데 갑진 스가 갑진 저게 안통어모 메르 하위 대나초 아정성아 같이 갑다스타나다 칼은 무공조나다 무예 고노레타라 당아랑 이나티 섬진나 지만 차르고 메라 자르고산다 그래 카난 추르고 메라만 부송다 그 초 아정성아 스스 무코지 땅나 데티 카무다 그래 고무스 그래타라 다 연종아라 아칸이긴다 도콘도 니그랑 칸던도 콘다니 초 아정성 그다 그 아 안도도 콘도다 그 피피랑도 이 이스칸보랑 버토리 너무지 옛날에 옛날에 체크도 지금 섬진한다 하르디카야 강아티나다 강성카르모가 버티라 여러건가데미요니 더마르티나 꾸르자티난데 테센도모가 버티라 터크모코디요니 더서르티자르도 온나가도티난다 마니크트모가 버틴 좀츠가 차치기요니 안도모지 옛날에 미셔르고가 차차히르 동머고거르몬 버리르 뜨그나 테랑도 엔지나 총모마 장근도 뚜꾼도다 가스카무사모이데 리사무데모요노 안도도 꾼데 샤츠게옹기오티노 우츠티오나와베오티노 야다티 하르센티니 티그샤티나 초데르노다가 아정성 안다도 콘다다가 라간조고 이탈리 아타나 하무랑스 글럼 샤무랑스 겐디나 나 카무 카츠리 고너 나 모도 칠리 고너 카라오 칠리 고너 람티 카카 시스 고너 탄친 두고 콘스틸 고너 레타라 아타상 나칸 담마즈 뇨노 이코너 뇨노즈 그 담아 이코너 담마즈 데모 이코너 탄다도 콘다니 초 아장 상아타 근다도 콘다 라간조고 이탈리 안다 이다기 망아즈 시안조고 디랑 아즈 근텐조고 디 어 덴도 모즈 메크란다나 타가 차즈 그람 츠송 고즈 그람 아 gurmu samjara tamuz ga khad gu do do kondo me to chongro har di ni kirkum chongro man di ni do zig jina onu ta ga dik sang gu gi kha kon onu ri ga dik sang gu dan do muz ga ngi sha pa chik gen jong chme la ndo so ri ndo chme la
1: ya re go ta ti na rang gen da ni chka sam ga khab da zig il ta kon ni awa a khzi ma ga zig sha ta rang a zig da ta ta sha la sha ji ni ge ta ga ton da gen di la kha ni a ta awa a khzi ma ga sha ta Teli lhagpi rangge kere maa chang shay chimmi Tawarang stangan somna Tashkirtub ke kherim meeni Ngar jangstub ke yondin meeni Ngar lan chigarika meeni Ngar thongja aalunga togyini Taho payongkar ke chongyini Ta tongong tiga yigcha meeni Tawar maa tongka shangcha meeni Tam thamab shaka karchi meeni Ta nyanyam chong Wanyangchadga yannu Tandab shan margo haki simyinnar Da margo shogi ngoyinnata Tateren wafsu maru kisugu Niton chingar temdil mavduga Kichingarimu mahnuga Nitsakaksamga kabdazgiyil Tashungyena Da shekhinuza kavshana Da awa akhuza kavshana dostum samgan khoris ki kum sha gonar da maksam gan jig tan chagrim sha gonar da shal machine ke sar kar jung da da yinar da shig machine ke kal kar kya da da yinar da khabjin chaga khabjin po gonar da yang chong re mo mer pa gonar na war ar tanga chona na maru khse ga khu sona ktam kari sha ke chur go me ko na ya chong kang kar sem cha na lor ge nyes ten da gun char go me ko me kara ᱱᱤᱱᱪᱟᱢᱟᱱ ᱪᱩᱜᱟ ᱠᱷᱛᱟᱱ ᱡᱤᱜᱤ ᱥᱮᱪᱮ ᱠᱚᱱᱤ ᱱᱮᱫᱟᱢᱟᱱ ᱫᱟᱨ ᱠᱚᱥᱛᱟᱠ ᱪᱤᱜᱤ ᱡᱤᱜᱤ ᱥᱮ ᱠᱚᱱᱤ ᱛᱟᱨ ᱡᱟᱢ ᱪᱩᱱ ᱫᱚ ᱢᱚᱭᱮᱱ ᱛᱚᱭᱟᱱᱟ ᱛᱟᱛᱮᱨᱟᱝ ᱛᱟᱥᱤᱜᱟ ᱧᱟᱢᱟ ᱛᱩᱱᱡᱚ ᱠᱟ ᱧᱟᱢᱟ ᱯᱷᱟᱱᱥᱢ ᱪᱚᱠ ᱠᱟ ᱧᱟᱢᱟ ᱟᱵᱫᱮᱞᱚᱜ ᱡᱚᱝ ᱠᱟ ᱧᱟᱢᱟ ᱥᱟᱦᱟ ᱱᱟᱜᱫᱟ ᱟᱵᱫᱤ ᱦᱩᱱᱛᱚ ᱠᱟ ᱧᱟᱢᱟ ᱱᱮᱱᱟ ᱥᱟᱢᱵᱤ ᱛᱩᱱᱡᱚ ᱠᱟ ᱧᱟᱢᱟ ᱛᱟᱱ ᱪᱢᱫᱮ ᱫᱚ ᱠᱟᱱᱤ ᱜᱟᱯᱪᱮ ᱱᱟᱪᱷᱮ ᱪᱩᱭ ᱱᱟᱨᱟ ᱥᱟᱯ ᱧᱮᱞᱢ ᱭᱚᱱᱩ ᱠᱟᱞᱚ ᱥᱟᱱᱡ ᱱᱤᱭᱟᱱᱩ ᱚᱱᱤ ᱚᱠᱤ ᱧᱮᱞᱢ ᱭᱚᱱᱩ ᱛᱚ ᱠᱤ ᱠᱟᱜᱤ ᱞᱟᱪᱤ ᱭᱟᱱᱩ ᱫᱚ ᱧᱮᱜᱟ ᱛᱮᱱᱟᱢ ᱪᱷᱚᱥᱟᱭᱮᱱᱩ ᱫᱚ ᱞᱚᱜᱟ ᱛᱟᱢᱟᱢ ᱪᱷᱚᱥᱟᱭᱮᱱᱩ ᱚᱞᱮ ᱫᱮᱛᱚᱝ ᱫᱮᱱ ᱫᱚᱝᱡᱟᱭ ᱫᱟᱞᱤ ᱥᱤᱝᱜᱟᱱ ᱢᱟᱜᱟ ᱛᱷᱚᱯᱟ ᱠᱚᱨᱱᱟᱭᱮᱱᱩ ᱡᱟᱢᱪᱷᱱ ᱫᱚ ᱢᱚᱨᱮᱡᱤᱱᱩ ᱭᱟᱱ ᱫᱤᱱ ᱪᱷᱚᱨᱟᱢ ᱵᱟᱵᱥᱮᱱ ᱛᱚ ᱛᱟ ᱛᱮᱨᱟᱝ ᱡᱚᱱ ᱪᱷᱚᱢᱤ ᱭᱚᱱᱟ ᱟᱨᱫᱚᱜ ᱡᱮᱢ ᱡᱮ ᱧᱮᱜᱮ ᱠᱟᱝᱟᱱ ᱪᱷᱚᱢᱱᱟ ᱛᱟ ᱪᱟᱠᱟ ᱪᱷᱟᱝᱠᱟᱱ ᱡᱟᱢ ᱜᱩᱵᱡᱤᱜᱤ ᱠᱷᱛᱟᱜᱨᱟ ᱛᱚ ᱢᱚᱭᱟᱠ ᱜᱩᱵᱡᱤᱜᱤ ᱪᱷᱟᱝᱧᱚᱞᱤᱱ ᱡᱤᱜᱤᱛᱟ ᱠᱞᱢᱟᱞᱤᱱ ᱡᱤᱜᱤᱛᱟ ᱢᱚᱢᱟ ᱪᱟᱝᱜ ᱯᱟᱴᱤᱱ ᱪᱷᱮᱡᱤᱱᱩ ᱠᱟᱴᱤᱱ ᱭᱚᱡᱤᱱᱩ ᱡᱟᱢᱪᱷᱱ ᱫᱚ ᱢᱚᱭᱤᱱ ᱛᱤᱱ ᱪᱷᱚᱨᱟᱢ ᱵᱟᱡᱟᱱ ᱛᱚᱠ ᱪᱤᱜᱩᱥᱟᱱᱟ ᱛᱟ ᱥᱩᱢᱩ ᱜᱮ ᱠᱷᱟᱨᱪᱤᱨ ᱛᱚ ᱠᱮᱥᱚᱜᱱᱤ ᱱᱤ ᱪᱷᱟᱠᱟᱜ ᱥᱟᱢ ᱜᱮ ᱠᱷᱟᱯᱫᱟᱫ ᱜᱤᱱ ᱛᱟ ᱥᱩᱢᱩ ᱭᱮᱱᱟ ᱟᱠᱷᱟᱱᱤ ᱜᱟ ᱞᱩᱝᱟᱜ ᱪᱮᱠᱟᱱ ᱜᱚᱨᱱᱟᱭ ᱪᱷᱟᱠ ᱪᱮᱠᱟᱱ ᱜᱚᱨᱱᱟᱱ ᱛᱩᱝᱤ ᱠᱷᱟᱠ ᱪᱮᱠᱟᱱ ᱜᱚᱨᱱᱟᱵᱤ ᱫᱟᱜᱮ ᱛᱟ ᱪᱷᱟᱡᱜᱱᱤ ᱠᱷᱟᱪᱩ ᱛᱟᱢ ᱡᱮ ᱠᱷᱮᱨᱮ ᱢᱟᱨᱠᱚ ᱜᱟᱨᱟ ᱫᱚᱥᱟᱯᱟ ᱚᱠ ᱥᱚᱡᱤᱱ ᱛᱟᱨᱟ ᱠᱷᱛᱟᱜᱨᱟ ᱛᱚ ᱢᱩᱱ ᱡᱚᱞ ᱜᱤᱛᱟᱨᱟ ᱚ ᱢᱩᱜᱱᱤ ᱭᱟᱱ ᱡᱚᱱᱟ ᱪᱩᱛᱢ ᱜᱚᱱᱤ ᱥᱮᱠ ᱣᱟᱱ ᱫᱤᱨᱫᱟᱨᱟᱱ ᱡᱚᱱᱟ ᱱᱟᱵᱡᱟ ᱜᱚᱱᱤ ᱥᱮᱠ ᱠᱚᱭ ᱛᱟᱨᱟ ᱪᱷᱟᱢᱟ ᱪᱷᱟᱢᱪᱱᱤ ᱭᱟᱞᱟ ᱟᱫᱚ ᱛᱟᱨᱟ ᱞᱟᱜ ᱢᱟᱞᱟᱜ ᱡᱤᱱᱤ ᱭᱟᱞᱟ ᱥᱤᱝᱜᱟᱱ ᱢᱟᱜ ᱠᱷᱟᱪᱷᱟᱨ ᱛᱚ ᱠᱟᱨᱛᱟᱱᱤ ᱱᱮ ᱪᱷᱟᱠᱟ ᱥᱟᱢ ᱜᱚ ᱠᱷᱟᱯᱛᱟ ᱡᱤᱜᱤᱞ ᱛᱚ ᱭᱮᱱᱟ ᱥᱮᱢᱩᱱ ᱫᱚᱱ ᱪᱷᱚᱢᱤ ᱭᱚᱱᱟ ᱛᱟᱱᱛᱟ ᱧᱮ ᱭᱩ ᱪᱷᱚᱠ ᱧᱮᱢᱱ ᱫᱟᱨᱡᱟᱢᱟ ᱪᱷᱚᱠ ᱥᱟᱝᱢᱱ ᱫᱟ ᱪᱷᱟᱝ ᱪᱷᱟᱝ ᱜᱮ ᱧᱮᱢᱱ ᱫᱟ ᱪᱷᱟᱠ ᱪᱷᱟᱝ ᱜᱮ ᱥᱛᱟᱢᱱ ᱫᱟ ᱠᱷᱟᱞᱟ ᱦᱚᱱ ᱥᱩᱱᱤᱱᱤ ᱫᱟ ᱠᱷᱟᱞᱚ ᱡᱟᱢ ᱞᱚ ᱛᱟᱭᱱᱤ ᱫᱚᱢᱩ ᱚᱭᱮᱱᱟ ᱥᱮ ᱠᱟ ᱪᱷᱚᱪᱤ ᱫᱟ ᱱᱟᱱᱤ ᱥᱚᱢᱥᱤ ᱱᱟᱱᱤ ᱥᱪᱩᱨ ᱢᱮᱥᱤ ᱟᱨᱮ ᱛᱟᱨᱟ ᱤᱧᱡᱟᱱᱟ ᱛᱟ ᱪᱷᱮᱠ ᱤᱧᱡᱟᱱᱟ ᱚᱡᱟᱜ ᱱᱟᱱᱤ ᱥᱟᱭᱤ ᱫᱟᱞᱤ ᱚᱡᱟᱜ ᱱᱟᱱᱤ ᱫᱮᱢᱤ ᱫᱟᱞᱤ ᱪᱷᱮᱠ ᱥᱮᱞᱮ ᱤᱧᱡᱟᱱᱟ ᱛᱚᱱᱛᱚᱜ ᱪᱤᱱᱤ ᱡᱟᱢᱥᱱ ᱫᱚᱢᱩᱨᱟ ᱫᱤᱥᱛᱚᱝ ᱛᱟᱱᱤ ᱛᱟ ᱤᱧᱡᱟᱱᱟ ᱪᱷᱮᱠᱮᱨᱟᱱ ᱫᱚ ᱥᱚᱡᱚᱜ ᱠᱟ ᱥᱟᱢᱱᱤ ᱱᱟᱡᱚᱜ ᱠᱟ ᱥᱟᱢᱜᱚ ᱫᱚ ᱱᱟᱡᱚᱜ ᱠᱟ ᱱᱟᱝᱜᱟᱨᱟᱡᱚᱜ ᱠᱟ ᱥᱟᱢᱤ ᱪᱷᱚᱢᱡᱟ ᱪᱷᱟᱝᱠᱟᱝ ᱜᱩ ᱱᱟᱝᱜᱟᱨ ᱡᱟᱜᱤ ᱪᱮᱠᱟᱱ ᱫᱚ ᱠᱟᱣ ᱥᱴᱩᱝ ᱥᱴᱩᱝ ᱡᱮᱜᱚ ᱫᱟᱥ ᱠᱟ ᱯᱟᱦ ᱧᱮ ᱧᱮ ᱡᱮᱜᱚ ᱢᱟᱥᱤ ᱥᱩᱱᱤ ᱠᱷᱤ ᱥᱟᱜᱚ ᱢᱟᱨᱜ ᱥᱩᱱᱤ ᱠᱷᱤ ᱥᱴᱚᱝᱜᱚ ᱫᱚ ᱢᱟᱣ ᱠᱚ ᱵᱩᱢᱩᱭᱤᱱ ᱫᱟᱨ ᱱᱟᱣ ᱠᱚ ᱠᱷᱩᱱᱤᱱ ᱟᱵᱥᱟᱝ ᱪᱮ ᱠᱷᱤᱢᱤ ᱭᱮᱜ ᱢᱚᱨ ᱠᱚ ᱢᱤ ᱥᱛᱟᱨ ᱛᱟᱝ ᱫᱚ ᱱᱤᱛᱟ ᱥᱚᱝ ᱵᱚᱞᱤ ᱪᱷᱟᱯ ᱪᱩ ᱠᱷᱟᱯ ᱪᱩᱭᱤᱱ ᱱᱟᱢᱟᱝ ᱜᱟᱜᱡᱤ ᱪᱷᱟᱯ ᱪᱩ ᱥᱮᱯ ᱪᱩᱭᱤᱱ ᱫᱟᱭᱮ ᱱᱟ ᱛᱚᱱ ᱛᱟᱠ ᱪᱤᱭᱤᱱ

0: 진아 이나다 감무들이 때문에 진아다 좀 그래 다 정초가라 제도시아 치매 그라 응아 쇼가라 제도시아 치매지무 다카도 관나라라 마시가 없으나 다랑아 자킬 기동놈이 나카다 인지나요 그런 거 거루리 뒤동나다 용성 자 용용도 그 인지나다 쳇다만 위에라도 때 디노니다 때 홍거 인지나다 클로스 소소근 남들 니라 간데 치냐는 다 니라 간데 인지나 근데 죽은 인지나 다 명마도 그 인지나 니라가 담시 니타 이따라 잡시 그스타와 동시크 말 동시 마크 볼러 잡시 스크스타 칸데 세지나 잠들 그 능난 지나 다 글랑쇼 다 기든 게라 카니 기든 나 카니고 기도난도 다 하치린 지나 다 좀 그래 너 먹식 사도 그래 샤 동제라 메크 티 즈그누라 카티 요지나 칸데 난 즈근 즈급 즈그노티나 젠근 즈근 젠노티나 긍아티나 지나 다 엄마장 그치 마크 놀치카 하트르인 긍아이나 다 엄마 챙기냐 다 기도 기도가 들어간다 그렇지 다 리전 뭐 넣고 싶던 거가 심전 뭐 집 싶던 거가 들어지 그 너와 더 무슨 일 긴지 그 늘까라티 다는 적 전에도 그렇고 이제 지나 엄마 챙기냐 다 아니 엄청 뭔가 지나 다 전 처음에 쓰기라 다 너도 근데 지나 다 쓰게 되지 얼른 고민 중인데 그거 들어지 그 너와 더 무슨 징 기도나 다 내 지나 다 그렇지 벌크 쇼가 현재면이 다 너무 그라 가니 지나다 흑적급 샤나 흑적급 됐니 흑적아 뛰나 흑적급 됐니 다 아는 만나도 샤리고 송나다 아유 샤나 아 된가나리 돈비 샤나 돈바 된가나리 너무 급 당한 거니 너무 들 또 옛날에 인지레 그래서 지나 러는 그 인지나 다 자식인데 러는 안 되면 돌아 걸어 통 들이나다 러는 급 사이도 리블랑 누리 다데 샹차라 우지라 샤치라 니치 데이도나 통레디나 키 고무는 니지나 그저와니 그저스가 너 지금 뱅구르 타소 지 뛴 요지나 다 하라 쓰라 초바가 하라 쓰라 측지 구르 타소 치잡디야지나 다 끈이 녀막다나 하이다 리샤타 저거 채와가 이거는 그런지나 다 끈이 연지다 리지나 카사우이다 머토쿠이다 가 끈이 녀마리 뛴노니 지나 다 건에 세지나 군도 끈지거든나 군진 그놈으로 붙은 게 샤브라 쳐비엔 들지나 그냥 이면 끊는가 가로디다 리디다 리샤타 난데도 건데 인지나 다 샤이 누가 또 국가리 대이도나 시랑코니 이야기나 게임하고 치더리 차다지나 추쿵고인 지나다 삼바른 것이 있던 것이 삼쿠 니인고르콘고 거지다 린지나 시랑 지나다 가찬 니더리 샷 샷다라 쿵고 까니와라 까르세지나 흐쭈 마리자르세지 마단데 흐쭈 마리지나 만다라 니노니 지나 추 삼바른 것이 있던 것이 삼쿠 니인고르콘고 그 세나 추스케마니게인 지나다 스타티 카노나 시미니 소메누 키다 그때 치다리 히니 다르겐데 또 그때 카노나 스티머니 소메츠 너무도 큰 거 머크세고 대도난 더 치다리 히니 너도티 난지나 안다 난지나 다 그때와니 쳇드라 똑아 섬치르도 욕 욕크라 그네디 나서와니 그 인지나 다 스케마 마레디다디 탁까자다나 다 저와니 그 인제레즈 누무니 다 니라카나 난지나 마 나랑이 저와니지나 너도니 인지나 다 측근다니 진쟁거지 대체단 진거지나 스타티 가능하나 스티머니미니 소메누 이지나다 기다우는 젠슨데 또 고티라 가잖아 나 똑바도 거지는 가도 까이 디노니 이지나 다르 말로라디 간노니 이지나 사사도 쌌다 잔누라 카카니 이지나다 샤슈라 카니 이지나다 크라키 롱아도 고 이지나 다 소그중 전니고 샤슈라 카니 크라키 롱아도 고도 하키라르 카나오사데 마르무 제도 혼나도 나 나무니블리 남시아무그런니블리 쿠옌디다리인지나 디다리스샷 아 샤니마츠린지나 디라카테인지나타 피그 이게 잡금 사티우들 디신노 디노니인지나타 카레세지나도 니다가 간누슈코 데고다니 잠능 10 세컨드도 군디 또 문누라카니 니인지나타 카레세지나타 나 테르므노카인지나타데 산천 무슨이 죽어든 농아비 인자섭이지고 허 농아비 인자섭이지고 디다니 하늘사기 초랑아 이지고다니 디다니 인지나다 사위다 샤니 맞는 인지나 내가 저이도다 대이도나 슈군이가 인지나 저이 흔이오 저이 근데 니 너니 인지나다 타바는 아마 인지는 다 쳤던데 턱 맞췄다 맞췄다랑 하는 거 다 세글라카니 흐치르크 자치 잡된 글라카 저이라 흐치 니르통 얼마 글로 인지나 저이 저이 흔이오 또나 너희 있는 거 인지나 다 그저 의전진 수도 꼭 가 있니나 그저이 가는 거 쳐도 피우니나 디라 가는 인지나 다 때론 아 조파르키 인지나 다 너 그거 말은 다 지금 니 띄우 줄이 대령이나 냠큰기라 마코토 마코테라 말은 그 다시기도 니 꺼내세지나 그저이 찍고 인지나 이나마들 짐마인고 너 짐마만나 인지나다 그저인데 턱고 자싸무죠 우주군이니 대군 까무드가 아니라 그저이 까무드가 아니라 떡나 그저인데 니 찍고 짐마인 무다카니 대령 카흥농라 남 자르고 이동지나 다쳐인데 아마메니 하네그라 심찍더니 더무드고 불러줘 너 찍고 다시가도 가요 디노니 인지나 다 저와인 지나 다니한 고르고 오는 마차라 단 잠능이 십대 말아 연커 저우글아 가니 지나 단디 궁극 저이근데도 군대 인지나 다 우대응금 여요짐 우대한테 걸음으로 살짝 까빡거리 지나 다른 우체 코토라 요지다 인지나 너무 두셨다 뭘다 지나도 대응만 된다는 놓치 저와이기 지나도 고아 고르고 지불랑다 아요라 코니 니르가 나서 군대 리치샤치 있는 지던 가는데 그 너무도 그 남동지 무슨 거 동안 돌지 그 말하는 말 다치가 뭐고 가 먼저 당세지 또 무슨 거 나라 그 주님이 그 메카라 건 세지나 다 그거는 거 냠쇼 걸다지나 그럼 가무들이 돌지 또 아니면 선바 무인지나 다슈 남아선 거 눈들이 남아선 거는 니다 가는 인지나 말하는 건 선지나 거기 속아 날지다 내세지 뭐 이네 거 눈데 모두 삼선이 여기나 가래지나 네 피아치 농아 건 요는 말아 Jacinjangun mar. The men who are coming on is now much of Largin Vigina Tasks and Namasung Song. Sungi Dadi Shidre in Anga Cheke and Argon of Yoketism. Tidona Kerson and Chilinjina Largin Tangina, you don't shoot. Chakachito, Chakam Boshin, Tidan. Tidona Tacheke, Unia Nomunjina, the Chimbinim, Chorgon, Listerism. Tacheka Shamun, Chakunyak and Namak, Gogotuzi Dadi, Shenon, Jemson, the Mut. Mazusak and Josun, the Sunam. Tiba sini jinang atas orang macam si sungguh macam sungguh jinah tak cukup kemudian cukup semua kongkut cetung dira cetung unik itu ngatai orang si sungguh yang kongkut dari hara jinah ketung na siapa dari semua itu kongkut lentak tata jinah cuy yara yang merku kan cukup satu tali mara yang kau kat sungguhnya hanya ngah cekai yang itu dari jinah lentin dek tidak nanda mu cecak orang tahu siapa tuhan tu nanda mu menu yang gelak nanda mu Tei do na ta tei rong di do le si sha tong na ta kong le si jina, mu ma chang ge jina ta sha su la ka ni ta, yin tun di la ka na ta, mu ma sha chi yo, ta ha shi wo mu song ge wo ni zin, song ji tong ge wo ge wo ni zin de ta, tun yo ni, ta ni sha chi jina mu ma du yo ni, ni song shu ge la ka, ter shu ge la ka, yong shu ge la ka, su shu ge la ka, ta na ju de mi shu ge la ka, der ge la ka ni re re jin de sha na, ta na chi mu de re te jina. Nerim baca andir sejuk, kondi tem baca andir sejuk. Belum sih sungguh rada diri, tapi jom sekarang. Nasi anak jaga raya, nasi anak jaga rando. Tiada mana ini nang orang orang tasu tung tasir sungguh yang di tasu, sungguh ini nak cukup, terus ini nak cukup. Hasil umur sungguh yang ini dari kacang di dari syarat. Sangat itu untuk belajar yang ini dari syarat. Sangat ini kacang itu ini cerai sih na, tasu untuk sungguh jaga yang ini rezi dari di syarat. Tidung nangan di laka nani jina, yen di ngaman de chomu de kan yo jina. Shin ni se nu nyang le jina, zung nu se jini, nin nyang le jina. Tomu de kan jina rong nangan se man jina tando, ngama chi do ni nang dor chikur tatsin namu dor chi. Kjira kong le dina, chuki tang go dira, ta namu de kan jina ta, shin nang da. Tidung nada kan le dina, ta terang nang ka gan yolig nir tang ga laka, rag rang tiki sichi ga laka, ta de mu samu yi konu laka, Kangga laka ti nata sangji tong tu sungga suni izi nura Sungga shenni izi nunda nyata Tote kata kangri zi nata Da chung zo chung mare Umu izi nata Chung tamta me kame nunda tukunda Ngoma jangge izi nata Shaga zi nung Tarangangge izi nata Namu chika cha chika izi nata Shabju zi zi re cha rata Kunchu zi la tang Tamani izi nata Namshigra mazinga Shkachara mazinga Da ti tong nata jimsinga laka Tamu diya tamu shashime
1: Zasi denbi nyankan chukpunan ba, dina chandani nan ba chi, dunglen shigla, ronyong shesho.

0: 나중시 비 리스트제 도라
1: 오피오요 히르그 성캄
0: 리피오요 젠조에 가르토
1: 나중시 비 옌르제 제조 조고 중성조
0: 나중시 비 가스제

야닝니비 두고청청소 다스타시적거 산지능진반데니나 리그비 스카르콩인 다나 리그비 스카르콩거나 고지요노가 오미 리트브소비 흥성와시군운데 아지림츠나 지마그나가 고지요고등타 아리 다나 슈닝기나 시흐츠 젠둔리 과진치비 아마시군운데 아지

0: 切切扎克杰尼个嘛杰蒙登扎里卡杜杰克人松扎路卡瓦呢日给比七尼林啦克尔松松杰卡杜给塞吉玛给比切切三八村哟 아마 체랑 롭자 체랑 냄을 체랑 용화등 흐삼든 아름운저벌 원이 시 삼비등니 모듬디 아마 롭자 체랑
1: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디츠거근거 텅디 나총시비가 슬림층영 동침드 닌주그란타 텅디 좀즈과 등돈즘바 포우자르기민 좀즈인간 크라왈하게자 희노르 추인 다르클와시글루 쉐시브다르클와 응증 체랑 소놈렌치 나초림츠나 지마그초니 양처트규일 드나니쿠크디모시

0: 다는 베이징지 디스르 조브질 힌
1: 아링이는 토인키흐담야 강중스 장딩의 기쁘라 세르쌈니
0: 강중 세르쌈
2: 제딩지 년큰 조부 남바 체남밥 디무이나 nga lechin din don zamba khwarsu chuyen
3: demo tokona ba nga lechin din don zamba ma phungon bo yin
2: da ta chenam bin hinlim den jojin ban den chung khuna bjang zhong nian chin khang wo khla long chin ji gang jung sir sim lechin yin tang di lechin nang de zum zhe bi chenam la shi jin pin ji yes la jong de kur lang wa dang ma chi khdam lang a zhe ge sim tim ji chang bam ga go zhe xiu bi a nan ba chi shib de sam bi a ga si shi
4: 시진핑기르제슬르종드그고르글랑와
2: 흐치갑사르비아무슬라선진클티스중기 창미 종영근 고출 태몽 사르닝 갑지시지 종영기 상강당 오문 남전비 셰쇼당 세지라 니르돈 종문라 셈크르 쳔보셰진요라 대릉이 고금데 당르다니 자죽샤지레 종영기 제치글그니 르흐트르 돈출샤제당 잠는 어기 자비 자츠마타라 샤바접지 셰쇼 니르도 아르통 므슬바당치 선진 고르츠당 아므슬 선진 클럽사중기 쳔마타라 세두나 접바당 간체 접라 야프추셰비 추심라 니르도 아르통 므슬바당 아니 상강당 오므나 므슬 선진 클럽니지 환주르 공필 동안당 아망추 르그지셰바 아망추 헨딜 동와 시탕라 급실셰바지라 야프추셰비 흐스지 장 니르도 아르통 므슬바당 섬지예나 종영거 초침 좁접이 돈비 강오니 접 리기 거지 치수 접서지 당 시수는 종영기 디나랑 우라 강오니 접 리근 좀비 시수서지 당 지기진 하시긴진 예나 안안거나 차창와 당 날라 케비고니 아저씨 리니 접 시수라 고알림 바당 럭터시바 자비 자침 접 강적라 점주 당 디 송스총 단득 샤제디 예나
3: 제이콥 공플 용출 하정 우상와 당 Shug yung niim juan zhang pchen chukh chen tpa tang, Zhonghua Merigif Jartar Vlapu Chi Yungji Osir Nambar Jaiyim Dan Jung Nga Tsum Dan Tup Shiam Yul. Zhonghua Merigif Jartar Vlapu Chi Ngunjir Shajin na, Zhonghua Merigif Nyeram Nizong Pindan Vlap Chehi Yin Singi Pshan Yung Yul. Yaja Chi Panda Shanggang Wa Namchi, Dela Tokrib Shibshimba Nga La Yichi Yopa Tang, Merigif Larja Tang Poba Chenpur Dambi, Yaja Chi Panda Shanggang Wa Namchi, Yaja Yung Mangmang Tang Lagdang Brini, Zhonghua Merigif Jartar Vlapu Chi Yungwi Tun Ta, Shtokhin Bangi Ba Lang Nga La Yichi Yul. Nishtung Jigni Lurdab Jigni Bi Tsi Nihinin, Xiangang Mixi Sinzin Kiji Sinzin Goksu Liangzhin Yin Lan Jachin Zai Kibunangwi, Guamu Jig Nadi Yin.
2: Ani, Derang Na Omen Mijil Jie Pengda Lugni Lu Jisim Korbi Nimu Yinbi, Tumarang Yeh Benda Omen Ba Namla Nyang Nibi Camzatang Laksim Sumiji Mondan Fshadundi. Cuisi Anji Vajidruwa Nangru, Mungara Omen Ji Jiyong Jia Niva Yigbu Yubadang, Cuisi Andang Mixi Sinzin Kilif Sajungi, 这错节目里的客人们他了谈着节他们托我们把春熙比我们节打击当冷当公布的他穷西有了中央给崔氏安当啊蒙斯勒深圳克勒斯中个立刻了麒麟金有了中央给杨哈尔金他打了啊杰奇的个你当我们比我们的中华才提让中学把节节学说当我们节杂为家这么立刻的他身下节当啊 Kharjin hatara xinzin gursu dang, amixla xinzin kilif sajungi chimatara xidun rabir ajabchur shaji. Kharjin hatara omin amixla xinzin kilni huanjur gongpil dang, amangcu lagji, amangcu rikindila, shitin hkipilji shibir ajabchur shaji yana. Ngacu jilkib dang mirgji mangba la yilchiji kang yu la, omin jif shajig kheng kharli lagbir gongpil yongjir yang yilchi shtambu yu la. Nishtung zhanyi li da zhanyi bi ci nihanyin la, omen a mixla sinzin kilji, sinzin ngu shu cui shi an lam jachilin zahkib nangwi, guamil jim nadi yin.
3: Xim, 香港等欧盟的你米日能萨等南洋联合七等这一类中华民族的部分用为中国平等文件学习呢香港等欧盟的你等米日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视能萨瓦的监 ཁྱི ཐམ་ཏར་སེ་དོན་ཅ་པར་རྒྱབ་ཆུ་བྱེད་ཏེ་ཐམ་མོང་ཐོག་ཤང་གང་གར་ནལ་ལིམ་ཅེ་དེ་གདམ་བི་མང་པ་ཏོ་ཅི་རེ་ཡོལ་ཏེ་ལ་ཨོམན་ན་ལོ་རྗེས་ཏང་གི་ཡག་ཙམ་ཅེ་དེ་རྒྱབ་སག་ནི་ཡོལ་ཏེ་ལ་ཨོམན་ན་མིག་སེ་སེན་སེན་ཁ་ཅེ་སོ་ཇོང་ཏང་ཅན་ཚོགས་ཅེ་ལེ་རི་ཁ་ཀི་ཉམ་ཉི་ཅག་པི་ནདཤི་ཆེར་བྱེད་ཏེ་རྒྱམ་སིན་ཅན་ཅེ་ 소소 최세 안란제 참자 그 원능위 관무직 나디이네
2: 으 쳇당 아무슬슨진 클럽스 중기 단톤 여츤당 아망 총호플제비 세드는 접입시 난든지 르흐터 타르신시바당 관주당 치츠 공플제 탈람니비 아나드는 원스 탁출시비 점리 아르그즘 토비요라 중앙 세종기 쳇당 아무슬슨진 클럽스 중가 리그랍 킬링진 요라 중공과 초친 조비비 중화 창좀 지초 탕선비 토 수용니 아지르지 사플시비 시용제 고직시 요라 데나 딜급지 공필당 제비 탑칭이제 고직 갈친 보시기 예나 고름 기능데 능산이 통콩 고직 초라 총리 통비 탁출랑 진제 니반 돈플샤제 땅 세종과 니반 돈플은 가리 럭퍼샤제 임비 강오 테슴라 곤질 땅 냠립샤제 치르 동지르 판토요 바땅 능사당 상강월기 베리당 냠디디 가르비 흐등 제습던 조절이라 상강당 할리망위 공필계 고급당 가리치비 공필계 와르통 톱절이 중앙 세종기 니슈퉁 접든 도라 상강 아무슬라 선진 클지 선진 고르수 용치원 뎀쿠셰 비고르라 쯤비 블랑슈그나 니르미라 진지그당 사우요라 디라 상강 각체 초 리르크가 만하남지 사비 자충 제탄 클당 아제용 맘멍 티초지 아진이 최든 따라 돈지 담브르 지드르당 녜진 허치긴 타는 공부를 전니 선진 고르수 용치원 뎀쿠샤제디 아데르그데 응원지르 용우르 아망진 당비야리와요라 Nishtung jesam leda jenny bi ci job yil nyan la, Shanggang amagsla sinzin kildi, sinzin gorsu wo liang zhin yin la, jachin zakib nangwi, guamul jiam nadi yin.
3: Arnga, omen ji gongpil yongci yigbom tanchung shiyo barde, huanjur wablang parnun tang, jenzuk shimtan tang, fdanlang shiong yu jing, zhongma wderun kote li lar zom jing yu la. Zhongyang sejong gi cherang tang, amagsla sinzin kild sejong ga ligar, rgo gani kilim shi jing yu la. Darta omen ji, wderur doti nyamni janni, pherang li tun dantrib shi gi. Loonda taqarangla gongpil njukbo shongwi yagmangzhiyashtang ngiagnirg sartub jide. Gongpilag tongrim chojjian birta tomshinpin galwaatang natun takchul yagpootang. Omenji huanjur namang janda gongpil gangi yongwi nrolim choshib. Omen arjimtil ngang gongpita yongji ngonjirji jirtib shepi tala. Mgisil sinzin kajji sajongdang. Omenji fjinsuk lirikaggi mamtata batsum shegi. Zhongyanga rkab jobjubi zhongwa cangzum jinsuk tangasabi togu. Shug yongni fjirji sapilu shepir fjayongji gojib shi yula. Tēnā rjākab jī gōngpātāng jēdīn tāp jīng jī gōchī gāchīn bōshī yīnā. Rjāyōng gōngu gān jī shūg yōngnī bjir jī sāpilu shēpī, jāngshūg jī nirtūb chēmbu xīrib shī tē. Rjāyōng mārī kāqa māngmāng jī, lōb jāg nī jī bāntūg mīngbāntāng. Zhōnghuā mārī fjārdār vlāpū chī yōngvī, zhōnggū pēndan ngonjir shēpshir bāntūb shēpshīn yōlā. Omen jī līgāng nān nāmiyāng mērjīl nāngsātāng dāmbur bjī yōlā. Mērjīl nāngsī gōngpila jirim nāngtā, omen nīl mēntat mērjīl nāngsātāng nyāmta yārtūndāng, nyāmta gōngpil yōnggarīlā. Nishtung jaksam lor dap jangni bi ci jobjin yin la, omen ng mgsa sinzin kajji sinzin gokso, cishan anlan jatsim zakiwa nangwi, guamu jig nadi yin. Gongda cangmi nyamba na Shanggang dang omen dang, mejin nangsi ligang nam yang jikdam jaywa jibaday yin. Shunni namba cip jipan dachib jikdang leng khila nyanji, ajak samtam shibi cangbi nangshik jo yin.
4: Arang mgsung la jibba jayin, jekum la song chob shim. Арынгы цэсу лахчий бачайжын, коригла сунчу бшин.

0: 아망 춘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 데모 아망제 로탄 아르바리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데비 가와 조바 톰친들인 지르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2: 야 냥니비 냥큰 조부남바 다양 디츠가 흥게 데릉게 디츠르 찌릉게 촘친다라게 렌친데잉 지그데비 디츠라 톤타 남바치 디어진등아 출렌친들라 센시능이데등 렌친들라 특크르등 자초르 긍릉진노 양치르 과친 치시바긴 디나 데릉게 렌친데 스통침드니 주고 레친디 좀직 바등 돈즘바 체릉 로마등 좀증간 커바 체릉 자히 스타클바 시글루
3: 제초 스타클바 아응적 체릉 등 소는 마른치는 이긴 따디모

0: 사실 여기 아 아침도 그 지가 컴퓨터도 나니 오늘 그 뒤따라 그래요. 아 다포막 돈도 쓰기 나라 다 기미 진도 되는 게 있대. 아 포막 저기 돈도 있나 포막 포막 단 좀 자 저기 돈도 나라 또 뭐 있나 다 그런 데 나와서 좀 주고지.
1: 딩가
0: 포포라도 좀 샤나라 주고 다 포막 그 샤츠 그나 돈 단자 아 소중 돈 돈도 나라 너무 다 있나 다 라비나 침도가 개님 제가 이미 갔다. 되나 스티지 사고 상고.
1: 딩가
0: 다른 니 그때 뭐니? 그게 아 따뜻하지 같이 레나는 도키 다른 그 지금 나 다침들한테 지금 민지 손으로 또 모르지 봐.
1: 네리리리 그리리 거친세다 조우들이 니기 딱고나 셔고노 니 군주제 로마즈가 요거리 중고나 양난 진짜즈가 요거리 중고나 아 게르긴탄 참드가 냠질 양나 그게 로프자테 참상 냠질 안더거니다 샤인디 소스가 요거리 땅준 하정가 쳔버도 마르도 쇼 다침도 갈크존 손자 그런 거 샤이디 지 소스가 요과즈 토마토프줄무 춘데 로프자던 게르긴 아르글이오노 참드가 아르글이 메논도 무 삼론데 히 요르미니노 디토 다크문 손이나 그쇼 양 혼친다도 마리앙 그거 샤이 레리 그 잘킨트 시그 토노 그 챵그 다 랑랑게르 그 지 샤이디 참아 톤나 양나 샤이 대즈 디겐트 소스고 쇼니 즈즈 지 로그람다 망아 이나 샤이디 자출 가노 안도시가 같이 볼 디생그 참당데 저기서 지금 렌디에 주 참당존 선이나 랑가 게르긴데 시근 렌디에 주 샤이데 그 소차가 니츠다도 조시근 저주 너도 하진 거 같이 볼 디생그 다 참당라 게르긴 거 원데 시그 디겐데 그긴 렌디데 고노도 하진 거 같이 수긴이 타나 게르긴다 고나 송고노 대비진데 디한신이다 그주 영 다 주 로마르가 그 리샤고드게 고는 더존 선이나 양 달리샤글라 카나츠게지 카탕글라 카나라 지금 망조게세고나 뉴고게세고나 안 더모라 망포요케 양 리샤 테르고노 그지 낭퉁게 차네라 지르피나 도스게지 지오근지 주라 단더 소손 선이나 다크 그게 호차 카르크란 선진 호차 쳬슈그니 네츠게지 심지기 이달이 테르고는 더모라 요케 양 길게 랑긴 타나 테르고네 레고다 칸타르장 더조 리샤고드 셰탕 더조 양츠게지 암크세 다블럼 즈그리 상부디쟁가 다 체랑한 손이나 로만디샤코 드셰탄데 멕시코셰템나 야나 데게드기나 산친나 다간다요 근데 좀이 테니 갑다리나
0: 야레 야야 다 다스마 논을 방지샤코도 송고노 뜻진디다 다 리샤 다운이 양 명송 시코나라 요노르 다 마송 시코나라 요노르 일자다 다 기능이 비슷한 요구를 적용이다. 포마드 포마드 기능이 비슷하여 기능이 안 바뀌다. 이다리다. 그 포마드 치고 어떤 도둑이야 고르기 주도. 다 같이 그도 뭐 대하지. 다 지금 좀 작지기 나라 포마드 그게 도중을 한다고 탔어. 치는 자로도 뭐라.
1: 된거.
0: 그러다 또 포마드 이후로 가던 참 달리 시야에 네 지금 바드 거리다리. 뜨기다린 요구도 같이 그도 또 토마토를 시작하라요. 도크라요니 디스치도 되게 시작하라요니 모두다. 나부터 노름 통원이 왔다오디나 리샤토 아프터라 이토코 리샤토 비그무치고 뭐.
1: 나리.
0: 아네 던다 토마요 아기 김치 욕상이야. 다. 아 디한진다 리샤한테 그 디스토 때문에 다리 리샤코 트위치도요. 또 다 디진테나 리샤츠도 용용적 나가다.
1: 아리리 거린 제기입니다. 이건 그 고나 송고 대비는 그 줄리 샤테탄 디라카나 양망 보글랑 기원을 닝이 테나망 보샤 기원을 침덕을 가존 선진나 양지 리샤망 타얀디와 그지 비니모아그는 뭐 망아르 샤고는 제이 중에 테네레 양 리샤망 손나는 그 제그 당할 수 없는 그 뭐라 망아 샤고는 강타진 그게 리샤티라카나 망용글라카는 그 차트 그게 요그지 제이 그 길긴존 선진나 리샤티르 사초 리샤트 테르텀메 디지 리샤트도 그게 제피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tila katin dang jay tib ju ta chang ka chang bu ti han sen da gi ta kona song gu na tib jin de chu li sha te kir gi ti chu ta ta ni ta yar gi nang zon son ji dang ti chu kli sha ri zan ji gran da zon son ji dang ti chu kli sha ri tir ju da ta chang ka chang bu ta li shan di la ka ne de gi gi da so ta gi li shan da jig tang na kim da zon son ji na ra da na chang gan kir chang ara me ni da mo ma ra kir gi li sha ta she yen jag ji gi ju da go ri cha zo te ro gram da yi chi ayo ka ta zun ni ta la ta gi kim da ka zon son ji na ra yang li sha ni ten de ge zang do dang mang po riyo ka denga ti han sin ni da ge gi na an de ji zo ta zo na du te lang ge lang ja tang de wi ta lo chung ge gi lo ti she ta go ni ge gi kha da no ndar ka son ji na ra ge lo ti ki she ta ri ta lo ma chung ta ri jang a mux si ge ta che lang son ji ta wa ta lo ta nya kha ge gi ta na lo ma ngu ro ge de na che lang ta wa ta ge gi no lo ti ki she ta yang na nyam nyong da zo ko ni da ja chi nya ka na ba kha da ri na
0: ya ya ya 다들 이스카르 우흐미니 아들 언니랑 선생님 다들 특히 냠냠이 지가 그다음에 스크랜 치부든 이게 시작이라 믿다 샤타무시그라
1: 응응
0: 아인나라다 롱고 마가 길긴 이카이다나 다
1: 응응
0: 그런 그 다섯 그 막든다 냠냠 앞자리다 다른 그 산 통통 가베
1: 아리 응
0: 다스 아스카이 그 당가 언니랑 선나 로스카이 그
1: ホチョンがたホチョンがバウスケイビキンドモリドモ。ねて。なちかいくみわとくちずなるちことやなくびかいくたくくにわだしるなだ。おじゃんくゆとかきよのらんがとにしゃくのって。どんちまちじんてるんこてちゅ。なにやすみょんてちゅ。たら。ですがとにたらんくんとてにょんにょんすんじなちことやなんくじゅなどのピアノのとたゆとたんがつ。みやじゃなこぐらいよかで。とてちゅ。うん。たたくげかいくだしにとになちことやな。
0: だ、たっくりにたにわともする。なり。え、てんびちゃんにだろんぐちな、だそちょるんばぐ。え、んじかいがんとな。あ、だこるんとどるんまだ、だそそてみだりだ。あ、とんでなんぐんずくくすもくから。うん。ろくてはじめたちがじんとはとんにずくち。またともぐくとんどきや。
1: り。
0: だが、まだとんでなんぐんのくとぶかりなだ、とんいなかどんでん。 그뉴아지나타다투진도다. 아 단위 기타가 그래서 다 그렇게 해 정말 다 그 다다라는 맛도 그
1: 뭔데가
0: 아니 근데 딱 제가 아침 가자는데 단 뭐지 나랑 그 군이 말하지 마터도 말이야 아 군이 말하지 했던 게 아까 정말 그 진동 그 나고 장구 이제 더 있다 다 먹히기야
1: 나리
0: 그러나 파티 달이나 어 소득 그 지가 아마 통화 때 그 어 되게 무섭 그 아 길긴 그단 제크지기 그거 아담 진스터라 아 아니 카란도 그 카란디 라무 그지기 아 되게 다리 지기 당이니 너지 아 유명한 거 같기 가이나다 시기 뉴욕도
1: 요리
0: 통근도 시트려는 게 이제 다도 머리 이네 맞다 더치르더니다 보충을 다 아돈 동원이 선박을 왔다. 가이크 속도 딱히 강도 감선나라다. 주 나쁜 강도 편나를 죽고 다 강도 깨안나를 죽고 그때 강도 군나를 죽고 이때다 강도 돈도 딱 신경 안 쓰는 공도 끼야.
1: 들어.
0: 아 스카퍼도 다 동시 금전나 다시 할 수 있는. 에 다 동무도 무슨 대시 그 시그마 되나 스카니 또 머리모. 아 타브라 나바만 다 그리고 이 다가 돈도 망한 게 문제. 아 그게 참 정말 시작된 지 좋다. 정말 그 시작이 지금 단데 소들이
1: 어디
0: 어떤 상 다른 그 지금 어느 거라 기직도 있어 선생님 자다 이게 작은 도시 다른 산도 또 욕.
1: 들었어.
0: 전에다 돈을 난 이제 당이 못 잡다 주지 못다. 다 다툰 돈이나 다 같이 하고 지금 다. 응. 안 그러면 더 많이 나 같이 하셔야 하시는 말 얘기는 좀 하시는 말.
1: 들어.
0: 다시 시작하라 가잖아 곱다 욕하지 못하는 나라다 또 뭐 괜히거든 지금 음식 그 지금도 마키나 그런 그 거리 다 야상한 좀 느끼는 나죠 아 다치자 또 뭐
1: 뭐뭐
0: 다치 가챠 늑토니 가챠 스카콘 지나 치고 이 소중이 특집은 변화 싶고 다 답도 또 마음대로 사면 되고 뭐
1: 된가
0: 이제 답 그다 답 좀 더 양수 약간 같이 뭐 그래
1: 응
0: 나도 그
1: Nari.
0: Tadi hana chita nyin tori rat muri yin tanto. Yizik da deyang deyang yin tori rat chiti yin san yung zuzo yi ta. Tumi chiu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in tori y

0: 아타니다 다 배우는데 다 소주 단도 정말 기시네. 어리다 단도 지 뭐 마침 생긴 날 같은 게 있을까 큰 건가 지 그 그게 노름 리리 더 말고 로카톤 탐이도 그차 아 뭐는 거라요 같이 이게 또 좋아도 뭐 이거니 터지다가 요욕
1: 나리
0: 같을까요 지 아토타 그게 다 놓을 것 때문에 그게 좀 때문에 그런데 이 요긴가 그만이 다친다 같은데 기타와 그렇게 하는 소리 가지고 좋다 하긴 가지고 다 뒤 다울 다른 것도 이제 시작도 너무 막 또 일단 딱 얘기인 거 다시 옆이 겁니다. 나니 지가 그 좀 더 듣고 딱 지가 그 다이 남나 딱 그런 거다. 나 좀 더 그런 거 다니. 아 다다 듣고 다 지금 없어. 다 너무 이제 다가 그게 인생 그 너무 이나 지 내가 하나 상치 너무 들려.
1: 네디.
0: 다 다도 막 또 다치는 무슨 그 다른 그 냠냠이 다친 친구도 셋이 미끼야.
1: 네디디디. 아니 거든 책이긴 다 고는 읽은 거 주 다 체랑 타와르 길긴 누구 소치기 셋트브라 냠냠 그 거든다나 길긴 그 갑다에게 요글아 버티기 주 다 소충 그런 반디나 아 가이기 트트브즈 너글아가니 소우강강즈 저서군들 다 존나는 진군아 소충그런 반다니 라퍼드게긴 다 고나셔고나시 알군든지 다 알군든데 요과즈긴 조조 알군든데 그 더즈게지 와이티나 다 다투클라카 다투드 나마즈나 그슈다 다 다투트브리 다투트클라카나 카차그 다투트 이글음 나브다 다투트 담만 보여고 티타나 그슈다 그급 그거 샤이르카 그 카차그 차폰도 좋디 소나잉 다투크 당나 디슴 그 차퍼 메니 너 소수응이 타나지게지 지금 냠주고 이거 사람 망보도 근데 좀 첨다가 그럴래요 그까차응이 된다나 그렇게 총리니 우리 까차한데 다 까차 약클린난다 워클린난다 앵클린난다 강의 나라 그렇게 까차 덩무리 쪼주 니 까차 그 촌다니 지금 다투지가 요과리 용준다 하장 그 까차 못 이겨 그 급작은 능나라 알고는다 다투다 좀들라 속관다 달라버도 그렇게 좀저 그 니빠즈가 요과리 고나 네 톰을 얼군든 잡다 쭉 그 마스터즈가 요과드 고는데 다기긴 다 고나샤 고는 대진데 디시기 냠주고 고는데 기르긴다 롭자존 손진나라 닝이 텐데 지게 지 쳐서 고는 다 쳐서 고는 같이 난 루엔인데 같이 난 루엔준다 다 하장 그 같이 부르디 기르긴 다 고나 손고 대진데 버득 주 롭총 그런 반디 네 손제다 기르긴 그 디다타 그 와르 롭틀이 누구 토크 지 냠용 그 토니 토누 그 쉐터즈는 다 타블 난다 다스오르디 쟁거데랑 글렌센나니 기르긴그주 달루 녀헨데 모드가 기르긴노 냠냠고 촌이 셰톰도 모마즈 기르긴 갑다에기 과텐치 디안도 모글랑즈즈 고드기 달린 딩이 탄다니 기르긴나 지도와 차리티나 디난 지그다 다롱 기르긴그 데랑 글렌센 디 촌이 지 카스브드 난다나 셴도 바간다리오 기르긴 딩이 타니 갑다즈가 통통이나
0: 아리리 야야야 아티낭이 유진들이 지금 아 침등나마 지금 그 편안한 것 같이 하자 어떻게 하자
1: 어디에 있긴
0: 다 다 침등을 감상나 싶고요 아 침통 감상 싶고 뒤 샤이가 토소 인격도 또다 다 여긴 그 리샤 정도 됐다 또 이때 지금 접근 여유다 아 따라 인격시 일자 또 찍고다 말은 없다 다른 이끄지나 다시 아이주 가끔 그 동안 건 거기 나오지가 다 다주 농업동 처마우진 소지성하고도 이제 다 처마 샤이주 지난 쪽 체크 청투들 이주 특가 친구들이 놓기야 대중 요지나 지 지역을 중심 다 소박다 야르 빌릭 남수 입과요카
1: 딩
0: 니다 막도 먹던 다 소박다 너무 그 적합시가 된 거다 그냥 뉴스나 속과 뭐요카 그래서 다 지금 단편 다 소박다 가만 투스텐 주 공수만 할까? 다 팀스 인자들한테 담기지 기획자나 담기지 답샤 바라 감출라스과. 아무 뭐 그러면 특그 이제 좀 팀을 망하고 그거 없이.
1: 딩.
0: 대한진이 다 런그하 필로지르 디비션 아단 논서크 논산도와 그러면 좀 긍정적인 거요. 아서 비원. 단다 토마다 샤이 주가 나름만 좋죠. 이거 막 샴주. 안도다 침도도 그다 인근 뭐라다 침송도 그 소수.

0: Rizhu Bu Namba Dita Da Jie Jiga Nian Lam Dan Jiao Jin Ban Dei Na Song Jiang Zhuo Nian Cheng Keng Wo Shi Lu Long Cheng Ge Ning Gong Tai Tong Gong Ge Tu Ren Ji Ke Lian Cheng Ge Cham Ba Ni Wa Dei Lu Ren Bei Dang Ka Ge Cham Ba Yin Dei Nang Ge Lu Ren Bei Dang Ka Ge Cham Ba Ni Nang Yang Ni Le Zhuo Ang Ari Ko Ge Da Li Zhuo An Dei Lan Tou Zu Da Da Dei Mi Ge Xiao Gan Bu Jui Ni Na Dei Nang Ge Lian Cheng Di Nang A Xi Ge Zhuo Yi Zhuo Bu Namba Ge Ga Jin Ti Ge Den Chi Ge Sim Ni Ge Sim Den Nga Dang Ti Ge Den Chi Ge Sim Ni Ge Sim Den Ti Ti Ge Den Chi Ge Sim Ni Ge Nga Sim Ti Ge Ge Ma Ka Bu Ri Ho La Lian Cheng Da Ge Gong Zhen Ba Ra Che 동화 상막을 제적을 가보라고요. 야디나 쇼닝이 주 되는 글랜슨 디능아 토동 얼길음 템킨 그 조본다서 고사르지다 조본다 그 그게 고르 자원 그 저와는 가운데 저들란 대 근데 지금은 야 조보 저 데모이나
1: 응고르바 데모
0: 데모인 데모인 도마르랑 어쩌지나 리리리 저커 종거 환초 되는 글랜슨 아식도 나가스시고
1: 오,
0: 아, 전단아 좋아서 간 나고 리저 제리 리진 아시게티고.
1: 야야.
0: 저와 동무도 케튼다고.
1: 야.
0: 안 조리 스그라 스긴 주 드린 잠란 잠닌 득적을.
1: 가다터.
0: 조리 스그 스긴 주 드린 잠란 잠닌 득.
1: 저래 봐.
0: 어라.
1: 처음에 저거는 응세군 두세군 떠이나 떠면 남아 시가.
0: 저 리리리 리 너 저러고.
1: 오 야야.
0: 땜듯이 야. 야 드니 저 아니오무 사위 카토고 저건거라.
1: 사위 카토고 저. 사위 카토고 저. 새우 마루. 가루 정크 알라 홍부 초인.
0: 새우 더지.
1: 세루 마루
0: 응
1: 마루 원부 대초인 가긴
0: 세루 마루
1: 올레 가루
0: 가루더니
1: 원부
0: 아리 아리 가루 세루 마루 원부 대초래라 자위 카토죠
1: 올레 자위 카토죠 대인 가긴
0: 아리 일란다노 하장드기 야토 아니오 문용고
1: 야야
0: 저 아니오 문동이 저 땅휘진 저 학선바 모레 학선바 모 땅휘진 시에히테고
1: 야
0: 블루 호일 디나 샤일 마디 다그 츠칸 지마 차터 카코나 드크
1: 블루 하일 데나
0: 블루 하일 블루 호일 데롱 샤일 마디
1: 토타 코마뇽 드라 토토코 블루
0: 데나 블루 호일 데롱 샤일 마디 드니 다그 츠칸 지마 차터 카코나 마히가
1: 또다 먹히고
0: 야, 저거 야 자마캉 상터야 자마캉 상터
1: 자마캉 상체 탐바르
0: 야 뜻이라 성 접지 탐바 지게터
1: 지게 접체라
0: 지게 접체
1: 올레
0: 어레
1: 다른 가서 도문디 다 영 먹히고
0: 지게 저 성 접지 탐바 지게터지
1: 지게
0: Jepche thamba avze? Sheng jepche thamba jegyatar tazin riyah.
1: O, jepche,
0: tazin jacha ra?
1: Jacha? Tawa ku data.
0: Tatsi gizu data mu. Ya, sheng jepche thamba jegyatar. Ngi cho shako?
1: Ya.
0: Gyama, gyama keng jegyatar. Ya, jegya keng gyama tar. Chijia kong jama kong kong ni ni? Chijia kong jama ten ni mkhi ga?
1: Chijia kong jama ten song kong ni ma na mkhi ga?

0: 대옥 건강래
1: 주로 그 얘긴데 얘나 어머니 오늘이다
0: 어머니 맛
1: 그것은 내가 고민 옛날에
0: 더 이즈그래 뭐 더 맛 주로 그 얘긴데 애나 건강욕
1: もうしぐてめちゃくちゃ。てんぐとかもとくれ。かもとくれら。もしかてかとやらちまうのもでかなまりやたんで、ちろくいげんでなにおくもがやらさしにがれも。おお。れら。おりや。おり。やっととはさんばもれら。とはじょもにんご。うん。うん。そのしゃんちなくるてよく。
0: ぐ。や、かんてこれ。て。うん。やかんてこれ。マフクな。うん。ゴロクな。うん。うん。たに。とんのぶ。とんのぶくな。あたに。ソプションくん。ソプションくん。たに。ニスクくんどこでね。な、あれ、ユシュクってイヒクな、あたに。うん。 딱지 아마루 초샹 고루 유슈 초늪
1: 초크르 이지 원네
0: 아 초크르 말은 초크르 클로는 말은 야 다시 그래야 다 초그 초그 소지 등 초그 샹지 등 초그 늪지 등 다 건어 건 초그
1: 초샹 클
0: 초샹지 등 제 초샹지 등 야 초 네 아마루 지 등 아마루 지 등 초샹지 등 다니 초늪지 등
1: 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
0: nga mani ga chi akhe kti kanga ichi.
1: Terke thakun kondinda.
0: Ya, dina ngi nga mani ga pshil, ji mani ga chi akhe kti go.
1: Ya.
0: Dina zgi zhi jo pan tukyo chir go. Sa shamban jana rinba, daga tsi kanga ji ma. Sa
1: shamban jana rinba.
0: Se kukhtam gu pasar mo, khirishi go. Ya, sa shamban jana rinba. Dito tam khichiku, hongin tsika yangshil. Daga tsikang jima.
1: Hongin tsika yangshil.
0: Oli. Ya.
1: Mongin tsamba nitkhizin
0: re. Ari, rum tsamba nitkhizin re la. Oli, hongin tsika yangshil ta rum tsamba nitkhizin re la. Ya, lapsham ban jana rinba, daga jima mkhiga?
1: Ama
0: song long arjig kan. Hm. Jopa gichta in khazda. Hriya. Kangre. Jopa mana. Jopa zina arta. Hokari hoka. Hoka gnan tar jig arka.
1: Ria.
0: Rila.
1: Rila.

0: 소문 워스클 롱친
1: 소문 워스클 롱친
0: 사랑길 양주
2: 냠크남바 체남바브 데모이나 데릉나프 쳔치게 다르급 이치브 젤땅 쳔치게 다브든 비치 녀든 워치게 다브든 비치 녀든 인라 자므그므르셰레 슈니 탕디 산진 냠룩 레츤체 나도나가 나디치브셰레
3: 시진핑 저스틴 컴화인저 공비크 접신 회친 점펍시
2: 조지 니크진 탑지라테니 페이지 저겜스 낙사랍체네
3: 리청기 카터지 훌룬당 신진낙 론친젠강 지죽스지비 무함모타 당제친낭
2: 한진기 버가리 종디 존바등 캄프지 거식 론친 존바 세르비 종디 존바피라 소수른 제청하는
3: 우셔준당 로통传기 레일당비 기르긴 남나 참제시
2: 상친등 이르캅 접접이 코르통 찍찍 비르코시브 클론 코딩 손답디 슈니 낭톤 심으르니 알고는 오
3: 시진핑 저스틴 컴화임제르 공반 톱듭든 고바당 톱츠 총조바 심슨 작밥디라 근들 등습 동실 조용 저쪽 보당 시진 컴 코리 부이 잔즈 신이 좀지시피 마르크사랑드 저르비 종드 심지기당 즈진 리그지 존들 톱데 시진핑 저스틴 컴화임제르 공비 접시 제데 토르문 톱소 회진 컴당 멈모 회진 컴기 바르진 시욜 당가 초친 접시 비친데 아도움튼 시진피 속능이 비 땅 중앙기 중화 아메리카 젠틀링어 폐진조비 토츠님 구삼디 시진컴 화임 즈진디 디럭 서비 중기 최치지 제소랑제 샤식 초제 고니 가친당 탑지제 돈영 콩더 등습 제브럽시올라 시진컴 화임제 중디 사르토당 르글린 사르툴 람디 사르투지라 흐친 르근데 도마당 사르툰 랑신 담비르고니 데히 서바당 삼두 서바 탑지 서바지 랍등 람바돈디 Rangjilijir jinkum huayum zikrindi, xiongdigni lagdan warta lorji rangjin dang, jirin sima rangjin, chunyong rangjin jijin jirduk shumbran hechir shikhang. Xi Jinping jir jinkum huayum jir gongba zhabyul. Jibshin na langshi dang li urgi, xiongni jibami xiang, chundum yinjin bumji chidim zamyul. Xi Jinping jir jinkum huayum jir gongbi dunyum gachin dang, canik dang tangbi malag ar gongdun jir ngu wu, pansim sokbi nangdun. Lalin jiq lang xiaab suqu, jirim dan bir guani jibshi xiba tang. Xi Jinping jir jinkum huayim jir gongba na, Xi Jinping jir dirib sarwi zhungki chechi ji, jir suurang jir gongbi jibcha gachin yinbaq sabshil ganglaq xie yul. Dina markasa ranglik jiq jirji sabi rigba di, zhungki yag nesil ngay tang songzhe tang, zhungki plishon sojin rig ngay tang songzhe xibi, zhunglik jir jimri gachin xing yishang, zhungku gonchin tangki jinkum huayim jir zikchin cochib lomla xibi, zhunglik jir yarji tang, Lalinji Nyangjilin la. Dirug sarwi jinkum khihulang zikchinji sabi shungsha dang, sharchu ji shugdun yin. Shepshil ji mahzum dang maayi labdan yu la. Mahlag jen dang zhunglik rangjin jen burdu thumbar shi di, Lalinji dunshug jen chung dang, topshi ji dungi dang thumbar shi. Dina turum topjin jayu chali thomi, gajirim dan birgo ni, Xi Jinping jir jinkum huayim jir gumbar thobjung dang, kongda chibar shi bi, topdib suwu yin ba dang. Rjia qi dang yu dang lepshil bi, Xi Jinping jir jinkum huayim jir gongbar lhobjung dang guwa lanbi lukdib gachin yang yin.
2: Jechibshu jie Xi Jinping giftandu na, Zhongkur jie kung uchili zhibshima sayar gil dang bim chik gittugu, rangshung charchin manjawi xtani norci dier jie yotsil yangtag jie yung masli. Zogzi neka jie siji dang warchil jian jib shindri xiaxib gangjuk gim ti jie cang da dangrdi, sakil sosi zogzi neka lardani xtani peji xtongwar kandag tonggi. Lor ngin changgu jiong awa ngor zombi lor, Zhongku zogzin ee kajin tabji lakhtar tala jamzhi ngosab lang baatang, rjayung jie gongwuk ki nyamta khibdondi, huanjur mpeji la kandab dangar maasil, mzharik jie sipur nyamta zongla, ngorjang ga raglong lakbar shungab jibshini, rjaykung riri thaman jie chachin gondab jiga. Darta fujian jir moshang zongrchubdang, rjaykung rjangjir waartunga chetun changgul gangabjuk gie rizob shibshin yuola. Zogzin ee kajin tabji donchub shibi pshawa shigimbi chani, zhongchir dangar zong sosu, rangshung tongkong dang nagli dekak lidr marni, Rmoshang tang nakshang ga rjachung nika xawubshi baabjil. Rjachung waartung gam tansam shimubshi la. Saachi charchin lagbi saashang rmoshang tabjirni, mzharig lagbar tafti, jenkam malagbi ghyangzirti, naksar ghyini songchub lagbubshi yi. Fujian shangchin rangshung tongkong tin, rmoshang songchub takil chuyi chuchang, chenyan huayib shajir. Zogzi nika jib langshartar saashang rirar ligni tang ganchak tankilbshi di. Tsangmar saashang rirish tangta, jeshigibshil iba tang, jeshigibshil marungwa hisanjigi yi. Zogzi nekil zikchin na zhungku huanjun peji dang jenkam korik songrchub jen tabji chenpo shik yin la. Dangtuk zor jenkam songrchub talag zhwani, takchul shi giba na sakil kaxi je tongkong korik rintul shi de domilar jachil dang gorm mebin peji jeg natun yin. Derag zhigni ip chechib shu je Xi Jinping gev lam shaq salu don la, 昨天那刻见他不进的，健康管理松弛的很方便，他们那点人民币，你不知道老邓家那个米儿的六点钱给。等个昨天交接批成了，人家可见配件东东等，配件几个内部人家都想话等等你。昨天那刻见恰不下等，赶车将人家那边彭军装进去了。可供团军配件那么个呢，就是说这习近平给南京打断的。昨天那刻见打你的，人家国民党比人民科技等，昨天那刻见村子那点人吧。 在为学习学习强行明白，通过可以给特特比可控团军配件件南北三十二批争议，别称托运配件我就是下去了，学习出这习近平给三十二单独呢。可控团军配件件他不记得，可控件他不记得清呢。昨天那刻件他不记得说起，你们这三门跟着当时的，而且就拿出了两天跟科技等，你们同俺记得学不跟着当呢，而且能跟科技节目开通学习。中国参与了个原始，中国参与了三个参与等，通过新技术也新技术把分级学习了。
4: 这就是习近平给财务等等给把南巡弄的，第一，昨天那刻当初学不，开学三段弄完等，因此现在你不得昨天那刻节日个什么日干呢？实际等下些个那刻用给把带进来。但是那昨天那刻节财务等等比别称托运配件出了，打算他自己呢把顿他们顿断不了些特别。等个昨天交接被称的，昨天团课节南的个人就这个把等，中秋节等节日才开等，乡里团子节团课了做。 昨天的监控内可能比去年这个什么垃圾的，也有当不得你让这节中等七人比深圳的第三的比你，比你单可比有了。电通是昨天团课间他比七等的，可控间他比该清等，中秋。

0: 정리가 좋은 바 등 환주를 부정근근 직속 섭진큰 메사 로이 치지 소소른 제청을 능 플리플란 제청능 급 한정 기프단도네 제금이 진고 틀빈 탑지 네틀로트 녀위 로히정 중고 등 버가리비 탑지 쪽분 제일바 대탕 등 단릉응 폐집신니 쇼니지 창리 등 찬슬 속 차공진 냠디라 에시 점지 톱티 제금이 제 망망라 단단 득득 개펀 톱요레 중고 쇼지 버가리아 쇼 등 냠드 제금이 진고 틀비 탐응근 인진 가친 돈출 예법시티 쇼니 제 뇨총 제춘 체력 동화 등 응아 동 덴틀라 흠눈 니픈 냠디 흑당습 등 동화 주시티 중고 등 버가리아 제금이 제 젤라 진친 메프른 페진 조버 근득 동도 요레 Perkaraya Shukjin, Zixin Ramjin Dambi, Nipa Tunni, Chungko Tung Europe Jie, Huanjur Nyo Tsungan Rilwa, Vdeetang Tung, Danleng Ngam Pijin Rojir, Gintak Tungji Rewa Yule. Pulifu Yif Tantunne. Perkaraya Shukjin, Chungko War, Cantun Tungchim Shijin Yopa Tung, Chungko Mpeji Jin Nyamnyung La, Lhovjong Tung, Shijir Zongrti, Shukni Jie Chakung Sosur Ngingnyan Nyamdi Jietam Tuk Tungdu Yule. Chungko Keli Ji, Perkaraya R, Ngak Tung Lishim Shepar Gapsu Xie. Sunjin Tolan Jie Cheng Narkub Hanjin Yif Tantunne. Nyechir Zhuxi Xijin Pingi, Ngarji Si, Zhuxi Hong Sen Tung, Wajik lonchin humani lan jachang nangrti. Diruk sarwur di tanga namba ganda, Chungko tang kampadji likil jimtun tsukpan zikpar rjechin charji goyo la. Chungko shokji kampadji shok tang nyamda, rjakim yichin gochilbi tamunga nginzin gachin donchul yikpopshi di. Chungko tang kampadji sijung warji, tanjur yun lankang niban donpul yikpopshi patang. Chakung sosur ngidrib nyamdi ngarwi yik tangsab tak tongwa tang, nyotsungur ngatunga zikchik janlar gandab tangni. Chungko tang kampadji mzamtan nyamdi jimrilwa, rjenchil mepar lagshuk san pejin rovar gandak tongdo yo la. 孙占托一单独呢看不着等中国家可以检查其很多傻逼同他玩什么的盘子的业绩等盘子的夹出水平有了看不着手机中国几个杂动是从南木虚拟中国学等你们的环境有从等人的动也是过来这儿进国库来动的动画所恰空间你们的当时的动画等而且其蓝旗你们这么虚拟家可以检查盲盲来的这次的真多有了没啥罗一起等接着能够看证一单独呢 다론의 중국 등 세르비 제크니치 쇼용진 탑지 로딘드라 증니 로진코리 로텔레 니비 로키정 제크니치 존진진 탑지 네틀로데 중국 등 세르비 임데버 총출 스타비 임페지 쇼용요레 다로르 다르나버 주시신 핑기 선전 우치치 등 사링 제철 능니 디럭 서비 중서 제크니치 리클 진튼 초반 즈기지 카쇼크 사토능 중기 세르비아 쇼 등 냠데 제크니치 존진치 탐응근 인진 가친 돈출 예법시 바등 차슬 탈 판스니 예치피셰츠 멈틀릭 당섭덕 동와 슈그니체 라미 뇨총 제출 제그식총 고직 예법셰파 환주르 뇨총 등 마글 조파 마가지 고직 사르터 톤디 소 차쿵 제 냠디 당섭덕 벨와 중고 케리치 세르비아르 만족 레플 셰퍼 그마 등니 중고 등 세르비안 잠튼 냠디 젤바 냐린 페지 선조르 근덕 동도 요레 메사로이 치프 단도네 세르비 세르비아 등 중고 토름 존전버 판스니 예치피샤젠 통침시니 중고 지그 스짐 탄총 샤제 챵적시 요라 Chungki serwi jakim zikchinla, jabchur khichin nangwar tiji chichi jayin. Chungko dung nyamta, pheji jin tabji brentil la khinun dung, chakung sosu nyamdi jinchin mepir khtangsib tapayni, jakim yi jim mangmangla deshil chintu yuula.
1: Gerkin tishin kab shiqni ba lhidla nyibi kandar, shangchin dangi shuji, shangchin ngamangchin jilin ayun lhankan ga dhubrin wuchu jindang, shangchin dangi shuji junba. Shenzheng lo dung chwani, sosur lhobja chemu dang, lirig lakzi lhobja, lhobchung ji lab soni. Leile dangbi gergin dang topsi lejibri chamzhi xiba dang, xiangqin dang e dang xiangqin sikshun ge chabshi ni, xiangqin yungjir jachi gergin dang topsi lejibri dirchin jir demzhi dang, lhagsim ag namdaki chamzhi xi. Wushu jun harji isi chorgan topchin jig manzhan zasim yungil, korkir ngrtag dangbi sangi ag dilin satsgi dang, bu dang xiangqin ji nyamchin jibi chamzhi ag jenjir zuli shimjir shtagwa chi xi, chorgan ngilig zuli rigbi lhoblang ag namshir shtagwa. Jiangchur washdung zhichang qimi chorta kong jilab suni. Jinkim kori chalin dang, torgung ga namdin jirduk, ga namshig zhichang yishib dang, topja dang sani nyamchiji chanshim gagru suk jiang netsin la, jilumshi mushiba dang. Jashi dung su gerginji hongdi tisib dang, palishung topsi lejibri chamjashi. Wushu junji kutsu dang, shamsi ngang kabdashi barmabsil, dichin jim hondin shidi, cengmi lengni tuwa dang, amigisilin zimba, chechi dambabji jinchung shiba dang. Torgun ge chanshib lingin lakmini, chiladin nirgimtsin je chabkung chuluk sabshik xe batang, chansi je jimri di, dangrib jenji lagalin chul, jachir jubir ganda tungwa, jilakib je tabji la, kalli shamdag zangbu xe batang. Torgun ge saagzi chenmu shesum jeg jachir suwa jibshi di, chorgun jeg bisi tobi pilaji tal, chanshib dang topsi shtubkin kalli chenbun bil gewir gima tang. Wushu junji nanjib dandun, 토수 당 찬질 주무진의 지역소랑의 당랍진지의 제급 추용능 직진제비 아망시랑신당 탑지랑신진 덕주링비 토미샘든당 간치라 담브른진바당 초릉은제 농이 찬굴 중앞비응능등락신이 각들 럭주르 지역도북은 돈불강락제바 참치 통쿵 반지토비 외출당 초루 토르근가 남진지르독수고 각시 잡쿵제 찬심각도납 흔논바 아린친 직진라담을 흔논바 바춘 쳔비 톱즈브 쳇스 토른덕 동아 집시티 마스마랑신 땅 쳇둔 랑신 촘실랑신 제제 점디 카르비 망부 톰브르시 바당 피심 땅 달미오비 디럽제 막서바 카르비 망부 제성신이 쳇치 익살루 담비 토르근가 쳇스 토비 톱신 허르덕 긴치진시 바당 쫑길이 쳇 땅럽젠지 초릉은 제 레은저브 덕주르 담부운도 주샤기 로퉁 촨 슬릉 종철 콰르싱취 칠린 람제 톱충다 송디 톱진 직진 땅 Chiladin Thobcha Sokchik Netsinla Jilum Samoshi Batang. Gergen Chagche Niyuji Pinche Sarlong Jongsi, Lejibkanga Gergenche Tisipara Chamda Shidi. Kosu Tang Shamsik Jiribshikang. Changmi Tangga Cheta Marna Sobchung Tang, Jilakabcha Cheta Marna Sobchung Shibi, Togmi Semdin Tang, Ganchi La Dambaran Zimbatang. Gergenche Jossi Lugbo Chungbar Shiba. Ziri Thobsi Chetanar Gemtsin Donbal Ganglag Shiba Tang. Chorungunche Jinkum Huayunchen Dagi Tang, Solajin Nargini Di, Zeri Thobsi Chunji Prashati, Shiba Namji Shdorgi Thobjunga Jirmchul, Tungja Jeba Tang, Semkung Sotaba, Adetang Sardung Jungtabab Jishikila, Genjula Tang Aloji, Lirsil, Zibshul, Ngasulabji Shulung Pilajiji, Jeswarang Lijan Zikchimba Tang, Rjinsinba Hrtaki Shesung Shikibi Rewadun. Dirji Lodung Chuan Chorung Lirig Lakhzi Thobchin, Kwarishung Thobka Dasungdi, Palashung Gerginje Tisub Gergin Chemu, Mo Yinyin La Samdashiba Tang, Yilingi nip shugdi ngirchung denjir dashib jidi, chanshib je nirsil dang jomir jesang, gergin tungkung je hongdin zikrin zogjig nesiti barmabsil. Topti torgan ga zhangshig chechi lak gengzigdi, huanjur jesug peji je gimkur namba dang. Tunli dang topsu nyamdi, topja dang kili je nyamdi xapashini, chiladin je gringtsin malang zikba dang, kaqtil rukjur je jensul wachu lakbu jiba. Nihiyo gi lirig lakzil topsi, topjul bisi jilag zatungwa. Toma Tsardung Jigjirim Gaglin Warashiba, Sending Harli Tobin Jumur Jesung Shibadang, Derig Laksil Tobsu Hewag Jendang Donyung Jenji, Pilajin Jugnir Ngang Ngunjirung Warashidi, Dangrib Jenji Tsorung Naksarwaan Zikchin Tal, Jumur Dang Sanyi Jin Dagjur Ngharbi Dambu Donjul Shigibi Gajagdang, Zhu Xiangfen Dang Yang Zhirwen, Jayu Shigurashi.
0: Dargabi Tsiv Danyin, Rangshangi Shangchin Dangi Rkab Jibjibi, Rkortang Jigjibi, Rkorshibir Kathong Kodrigin Tsongdab Dibadang, Shangchin Dangi Jindi Ayun, 相亲等于国秀小英国之参中的参数里面品从的是一本马斯勒当下来相亲等于经历一样的相亲等于国秀小英国之参中的参数选拔操军期从的人关心起从的地方端的习近平的当这个公霸等学习出这习近平的国秀小英国之集训改进操军当时学霸等的中央这个一个年合比参中真错疼人家话等这个比公顿学用你乐得学霸恰似这个中国稍微领跟等用力接着接着比三轮存卡 学用你等南门中文他们去接受了我们这个学生的三位感受我们去他们在南门学吧非常同意培吉拉跟着动画等培吉等电竞拉京东学比林根的作用没你国秀下拉不着这比三路让人读等恰似这让人读应该去这让人读去接着等你相亲用钱培吉接着用了让你想得了不学给从的里南去谈谈的宋书你接受林根拉门巴等等中英给个盲亲四季等等四种给个用这不坑你这个这么学习的大戏不等 三这个等盲速出发速接下一国这个不当下的是打开了很多吧恰似这弄出了一把等月生那么皮的罗人前个中央为第二个接环境的选手配置他了你敢送担保多出下给他们的国心那儿打个比打顿你打不起个比打顿罗的配置赢了相亲等于用这不听等相亲的这个这么等打起不用谈坑个利空相亲等于三这个不相亲等于选手下位不相亲他都利空接下位爱用谈坑相亲等于第四把干比皮相亲等于登个头炸 公众出版从乡亲的恩怨谈坑等乡亲的盲亲的人力恩怀坑的利空乡亲的实用用这不听乡亲实际利空乡亲太多利空及利顿多他们去乡亲的需要做错乡亲的接着马路出版乡亲的选择参与坑乡亲的所有的这次利润年不是谈错乡亲的所从利润年不是谈错乡亲的外面年不是谈错当初积了而且那么过去不下去了我大哥为此今年的此行生日不然
1: 相亲的盲亲的人力应用谈坑的都是参中约束我的个人中肯约束中期的党能亲总的送礼相亲用这红军军节开恨感送的七分之四党 유수의 산비 화용 지그중의 첨지의 샤브를 제둔 독십시 독십 산충 하르지스 유수 그는 멍멍 한 큰스 바당 낭친종 자희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너제라
2: 대친너제라 레 조포남바 디다타 체적 달롱나위 시등 차충먹가 가튼튼 전지만다는 찬지 공호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진단들 하스가바 거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3: 에 슈니카 아트고 질린 단드라 싱케나 단식 아트고 제와 글와 좀범자라 글마 사치자니가리 송미르 가스나로

오르고 나 총어 따로로로리고 고양아마 올라르텐고 따디나르텐고 르나고 고양아마 올라르텐고 따차요르다야 르나고 고양아마 오르다기롱어 따놈금종아 르나고 고양아마 오나암종자 따르다야 죽으라 르나고 고양아마 O tan chung mo cho sung a wo cha dung go yung a ma O lir sir nga ta di nar sir nga dung go yung a ma O lir sir nga ta di chil chung nga dung go yung a ma O di nung lo ta nung go ro wa dung go yung a ma A nung nar ta ta di an chung ra dung go yung a ma 我爱着我，我打算我长大。

하론더 도기 청소 도기에 영상한 그분이 하론더 저담아 졸까체 영악드는 그 하로라는 완 청소 제거리에 영악 참은 그 하롱아게 용나 손자카 하롱이 카다디 조르테르가 아영아디에 아디나 하론더 대체 보조르테라 아영아쇼 마니 하론더 능아나르자 조체가리에 아영아 안츠문구 하롱아르고 총두조 체뜨가 하롱아르 대용나소 태가사

아론더 샤나 카르마라 조카르고 아줌스마 아론더 샤나 카르마라 조카르고 아야마코마니 아론더 샤나 세루조 차디에 아야마게 야타이 아론더 토게 총조 체르고 하루초르가 카트가 조송으라 아야기야 양주 하루온데 겐자가 조탄바 아야타르르드 하루온데 샤나카르므라 조카르고 아야마마니 하루온데 츠나나쿠조 차디 하론더 마르잔 그조 총르고 아야마시다 끄타이 하로 초르고 똥시조 송으라 아야마르자 양주 하론더 총르자 까조 탄바 아야마타 르르 하론더 트나 카르마라 조 카르고 슈마니 하론더트 나카루조 차디에 아야마트롱아타이 하론더트 마체폰데르테르고 아야마시가타이 하로추카다다조동라 아야마트롱안주 하론더르곤조카조타카

당아 아투게 존지나 쳐 유로이나 야사샤바지나 쳐 물로이나 아당아 아차요 나치도 담에 나치당인 구르그랍슈고스문 쳐 야조 아당아 아르티체 푸지나 쳐 유로이나 야마쳐 도지나 쳐 물로이나 아당아 아차요 나치도 담에 나치당인 카르고 란주고스근데 나조

하루나 주토퍼서 가이가 양토가리 하루당이 똥가서 아이가 양하와요티 하루는 집담이선 돈고 양지에롱리 하루나는 완충선 돈가 하루 칭아마티 소또나 아야마 추부리 하루나 초야 충소 깡까라 아야마세 마리 하루당 임업질어서 태갑스마 아야마샤다 누리 하루한다 요하미소 샤다고 아야마세 루리 하루도 낭나자소 냐는가 아영아 용어롱리 하루칭아마티소 샤다나 아영아마 죽어야지

하론더 자 차이가서 갔다가 양 키라드므르네 하루 촌촌 제도한다 키란조 양 샹아 마르데 하론더 하루 트라서 자카 양 소마르데 하론더 시르다가 소르자드마 하루 다 쉐르드그 응선 종가 양디 응르드 하루 언더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크 렌츠나 갸르통 샤제인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크르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흐 땅섬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shasam-ja Chom-chin-da-ra
3: Chom-chin-da-ra
2: Di-chul-nyer-nyi-dang karma-sum-chin-ni Di-chul-nyer-sum-war Sar-ngir-nyam-chuk-chastung-sha-jay-in
0: Chor-nyn-wa-shkil-gum-chin
5: Tsomun woshkila longchin
0: Sarangir nyamdru
2: Ditsula nyersim ni ditsula nyersim dang karma ngamni war Dichina s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muna jangchuk nyanchin kang woshkila longchin ki Nyan shavi lenchin hwanda dang charsung Kelchi nyambar guajanchi
5: Tāna Bējīn jī tīsū lā vādīn yīn.
6: Nāmo gī tūn jī, pē gē gī lām nē nian zhūn shū. Tānda līng gē nē sēn shīn bā nī, zhōng yā mī mā guīn kio blōng chīn lē hūng gī pē gē chīn lām yī.

0: 더불이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리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궁금상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레젠 시구히 텐디 레젠키 낭튠 조니 ngale changsha lutun ki college bi jigong ma la zu pa gu di dong gu xi bi guo ta bi se ti wei to wei pi ge le den ti shanghai niam le zeng zu ki du lem qian bu dui xin yue bi guo guo zu si sa bi tuo zhong guo ta kirgistan ge ke mi pi le wan ji tun du zu zu gong din sa ta dian di yong guo gu di dang wei guo 今天唐不年准备拍，俺共七明年，中国的国统区的廿栋出吉拉山在聚集不提，推送了赶紧的去集中拉山，拍完过，巴基斯坦去江都中国了，张丹先回，准备特别过收银，下面了天地里人去南屯西镇南三说那。 직업조직시진핑키콜라지표최경만라릭티지교르키각제투급소랩협회안츠계지직수소외나후르다슈티콜라지표최경부교르피짐나슈켄타구디동켄네티지겐제치구시대나휴암주암주암주키콜라지표최경다화균경제티 정크 초가타 라당제티 뉴쇼유크 콜라지피 최종 세기 세컨톱 제프타 자주용어레덴티 미르기 지디타 베게 송용제티 미르기 레왕직균서구준피 좀제레덴티 미르용러 디기 티웨조타 티웨 망어준교 순신휴 산에디게 뒤치 진도구비에치 진히 조시시진핀 아지소 Shanghai Nyamle Zenzuki, Kondo Yikiki, Zoda Linzin Lenzuki, Zongto Ting Yi Chukta. Shanghai Nyamle Zenzu Tongnun Zongto Shukti.